마리아 칼라스의 음성으로 조르주 비제 오페라 카르멘 중에서 하바네라, 사랑은 자유로운 새 들으셨습니다. 르네 듀클 합창단이 함께했고요. 조르주 프레트르가 지휘하는 파리 국립오페라 극장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어떠세요? 여름을 즐기시는지, 이 여름에 뭔가 창작의 욕구가 샘솟으시는지, 아니면 아 죽겠어 죽겠어 힘들어 떠나고 싶어 이쪽이신지. 저는 여름 휴가를 좋아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점점 이 여름이 이렇게 매력적인 계절이었나 싶습니다. 좀 힘도 나고 불끈불끈. 왜 그러죠? 오히려 봄, 가을을 참 좋아했었는데 봄, 가을에 오히려 좀 무드를 탄다고 해야 될까? 살짝쿵 우울해지고, 여름, 겨울 좀 혹독한 계절이 오면 견디느라고 뭔가 감상에 빠질 여지가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여름입니다. 대서구요 오늘. 가정음악 들으시면서 듣고 싶은 음악, 나누고 싶은 이야기 떠오르시면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 샵 9310 활짝 열려 있습니다. 콩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문자 샵 9310으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시는 분들 가운데 몇 분께 언제나 당신 곁에 이디야 커피에서 제공하는 커피 음료 모바일 상품권 나누고 있습니다. 1761 쓰는 분이에요. 세차게 비가 내리고 나면 하늘이 맑게 개는 것처럼 우리 삶

드보르작의 현을 위한 세레나데 2장조 작품 22 중에서 2악장 템포 디발스였습니다. 라파엘 쿠벨릭이 지휘하는 잉글리시 체인버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청하신 176하나 쓰는 분께 커피도 나눌게요. 5690 쓰는 분, 새싹 청취자시군요. 카라얀의 베토벤 교향곡 5번 신청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명확하게 청하셨습니다. 베토벤 교향곡 5번 C단조 작품 67. 오늘 2악장 안단테 콘 모토 함께하죠. 헤르베르트 본 카라얀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의 연주입니다.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의 연주로 베토벤 교향곡 5번 C단조 작품 67 가운데 2악장 안단테 콘 모토 들으셨습니다. 며칠 전에 사연을 소개했는데 백승현 님께서 오늘 어머니 생신이라고 생일 선물로 조성진 콘서트 예매했는데 갑작스럽게 사정이 생겨 못 가시게 됐다고 조성진 씨의 연주로 아쉬움을 달래드리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윤희정 어머니 생신 축하드리고요. 조성진의 연주 아드님이 보내셨습니다. 쇼팽 즉흥곡 1번 A플랫장조 작품 29 녹턴 E플랫장조 작품 9의 2 전해드립니다.

프레데릭 쇼팽 즉흥곡 1번 A플랫 장조 작품 29, 녹턴 E플랫 장조 작품 9의 2 들으셨습니다. KBS 클래식 FM 신윤주의 가정음악 듣고 계십니다.

일상이 음악이 되는 아침, 신윤주의 가정음악. 음악과 다른 예술, 음악과 사물처럼 존재하는 모든 것에서 음악과의 연결고리를 찾아보는 시간, 음악 그리고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요, 음악 그리고 부세토입니다.

1848년 35살의 베르디는 자신의 오랜 꿈 가운데 하나를 이루게 됩니다. 고향 마을에 가족들과 함께 살 집을 짓는 것이었죠. 어린 시절을 보낸 좁고 허름한 집이 아니라 정원이 있고 연못도 있는 넓고 편안한 공간을 만들고 그곳에 부모님 모시고 사는 게 베르디가 늘 바라던 삶이었어요. 오페라 나부코가 크게 성공하고 그 이후 작품이 잇따라 인기를 모으면서 음악가로 명성과 함께 돈도 많이 벌게 되자 베르디는 제일 먼저 그 꿈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고향에서 마음에 드는 터를 골라 3년 이하에 걸쳐 건축을 했죠. 크고 작은 방들이 즐비한 2층 저택을 세우고 수백 년 된 아름드리 나무도 심고 연못과 인공 동굴까지 만들었습니다. 오랫동안 상상해오던 집이 완성되자 베르디는 대도시를 떠나 고향으로 거처를 옮겼어요. 작곡을 하고 사람들을 초대해서 작은 연주회도 갔고 한가로운 시간엔 동물을 키우고 곡식을 기르면서 그는 50여 년을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베르디가 나고 자라고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그곳, 베르디의 집이 아직도 고스란히 남아있는 이 마을, 바로 부세토입니다.

밀라노에서 기차로 약 2시간 정도 떨어진 부세토, 이탈리아 중북부에 위치한 작은 도시입니다. 베르디는 부세토에서 약 5km 떨어진 더 작은 마을 론콜레에서 태어나서 10살이 되던 해에 부세토로 왔고요. 이곳에서 음악가의 꿈을 키웠습니다. 첫 번째 결혼도 이곳에서 만난 여인 마르게리타와 했습니다. 하지만 마르게리타가 일찍 세상을 떠나고 난 후 베르디는 두 번째 아내 주세피나와 결혼을 했고 그녀와 함께 고향으로 내려와 직접 집을 짓고 여기서 살았습니다. 밀라노나 로마 같은 화로운 대도시보다 소박하고 편안한 고향에서의 삶을 좋아했던 베르디. 자신의 집 일명 베르디 빌라에서 아내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50여 년 가까이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일트로바토레, 라트라비아타, 가면무도회, 운명의 힘, 아이다 등 대부분의 오페라들이 바로 이 집에서 탄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작곡보다 베르디가 정말 좋아한 것은 따로 있었는데요. 집에 넓은 뜰을 만들어 놓은 베르디는 황소 4마리, 젖소 17마리, 숫소 10마리, 송아지 11마리, 순양 7마리를 키웠고요. 밭에는 옥수수, 귀리, 포도를 직접 재배하기도 했어요. 악보와 피아노 대신 모자 쓰고 장화 신고 가축과 농작물을 돌봤던 그는 평소에 이렇게 말하곤 했다고 하죠. 고향 마을 부세토의 농부로 사는 것이 나의 오랜 꿈이었다. 일상이 음악이 되는 시간, 오늘의 연결고리, 음악 그리고 부세토였습니다.

두 곡을 듣겠습니다. 베르디의 라 트라비아타 가운데 프로방스의 바다와 대지, 바리톤 셰릴 밀런스의 음성으로, 그리고 아이다 중에서 오 나의 고향이요, 소프라노 레온타인 프라이스의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두 곡을 들으셨습니다. 먼저 만나신 곡 주세페 베르디 라 트라비아타 중에서 프로방스의 바다와 대지, 그리고 아이다 중에서 오 나의 고향이요 였습니다. 베르디가 그의 집 부세토에서 작곡한 오페라 중에서 두 곡이었고요. 또 이런 고향에 대한 내용이 들어간 곡들인데요. 프로방스의 바다와 대지, 바리톤 셰릴 밀런스의 음성, 카를로스 클라이버가 지휘하는 바이에른 국립오케스트라의

연주였고요. 오나의 고향이라는 소프라노 레온타인 프라이스의 음성, 알세이 이탈리아 오페라 오케스트라 지휘에는 프란체스코 몰리나리 프라델리였습니다. 이 두 곡은 무척 아름답지만 사실 그냥 음악에만 빠지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들에게 이 프로방스의 바다와 대치를 떠올려봐. 음? 그 멋진 이 자연을 누가 네 마음속에서 지워버렸니? 이렇게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사실 아버지는 사랑의 눈이 멀어 집 나간 아들을 타이르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는데, 이 장면 전에는 아버지가 아들을 어떻게 보면은 집 나가게 한 무희죠, 비올레타를 찾아가서 제발 우리 아들을 떠나주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지긴 하지만 뭔가 좀 잔인하기도 한 그런 장면이었고요. 아이다 가운데 오 나의 고향이여, 이 곡도 이 에티오피아의 공주이자 이집트의 노예로 살고 있는 아이다가 라다메스와 비밀 연애 중에 있는데, 라다메스와 미래하기로 한 나일강변에서 아무도 없을 때 노래를 합니다. 만약 라다메스가 나랑 헤어지자고 하면 나는 나일강에 몸을 던질 거야, 뭐 이러면서 조국을 떠올리는 그 순간이기 때문에, 이 고향을 떠올리는 이 감정이 그냥 하나로, 그리움만으로만 표현되지 않는 아주 복합적인 맥락, 그리고 음악, 그리고 부세토를 통해서 이 두 곡을 만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로베르트 슈만입니다. 피아노 협주곡 A단조 작품 54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아페투어죠, 애정을 가지고, 스테판 쿠바츠비치의 피아노, 콜린 데이비스가 지휘하는 BBC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로베르트 슈만의 피아노 협주곡 A단조 작품 54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아페투오소였습니다. 스테판 쿠바츠비치의 피아노, 콜린 데이비스가 지휘하는 BBC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KBS 클래식 FM 신윤주의 가정음악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곡 들으셨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 사로 일도 첼로 나는 그대의 하늘이 될 거예요. 마시모 푸치니의 음성이었고요. 이어서 태양의 창가 프라텔로 솔레 소렐라 루나 브라더 선 시스터 문 이었습니다. 클라우디오

레오니의 음성 오랜만에 들었습니다. 앞서 들으신 나는 그대의 하늘이 될 거예요는 2328 쓰는 분의 신청곡이었는데요. 주말 부부 생활이 벌써 몇 달째입니다. 처음엔 떨어져서 어쩌나 했는데 이제는 익숙해져서 평일엔 각자 열심히 살고 주말에 반갑게 만나니 이거 나쁘지 않네요. 아이도 기숙사에 있다 주말에 오고 주말이 이제 잔칫날 같아요. 오늘도 각자 일터로 쌩하니 잘 출발했습니다. 이번 주도 화이팅입니다 하셨어요. 아, 이렇게 따로 또 같이가 주중 주말로 딱 구분돼서 뭔가 안정감 있는 삶이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2328 쓰는 분의 가정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대 하늘이 될 거예요. 이거 어떤 좀 의미가 있는 선곡일까요? 남편 나는 그대 하늘이야. 이렇게 주장하시는 건가요? 아, 재밌네요. 마시모 푸치니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자, 2328 쓰는 분께 커피 두 잔 보내야겠습니다. 아니, 석 잔 보내겠습니다. 세 식구인 것 같은데 각자의 자리에서 기숙사에서 자녀분은 부부께서는 각자 계신 곳에서 이디야 커피로 또 대동단결 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당신 곁에 이디야에서 지원하는 커피고요. 샵 9310으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시는 분들 가운데 몇 분께 드리고 있습니다. 8093 쓰는 분이에요. 윤주님, 지인이 농사지은 호박 갖다 준다고 온다네요. 그 수박 주스 마시는 거기가 저희 집 옆이라 수박 주스 사주고 싶어요. 그러면서 가정음악 소개도 하고. 저희가 수박 주스는 이제 끝나가지고, 예. 하지만 그곳에서 뭐 커피나 다른 음료 드실 수 있으니까 커피 쿠폰 두 장 8093 쓰는 분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곡 포레의 아프레이성 랩 맞죠? 꿈을 꾼 후에 함께 나누죠. 지안 왕의 첼로, 웨란 쥐에셔의 기타입니다.

지안 왕의 첼로, 웨란 조셔의 기타 연주로 가브리엘 폴의 아프리상 웹, 꿈을 꾼 후에 들으셨습니다. 이번엔 차이콥스키의 교향곡 5번 2단조 작품 64 중에서 1악장입니다. 안단테, 알레그로 콘 아니마, 마리스 얀손스가 지휘하는 오슬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차이콥스키의 교향곡 5번 2단조 작품 64 가운데 1악장 안단테 알레그로 콘 아니마였습니다. 마리스 얀손스가 지휘하는 오슬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가정음악 함께하고 계십니다.

일상이 음악이 되는 아침, 신윤주의 가정음악. 작곡가의 속내를 잘 들여다볼 수 있는 가장 내밀한 음악, 실내악의 정원을 산책하는 목요일입니다. 실내악 정원 오늘 만나볼 음악은요, 하이든이 생애 말년에 작곡한 현악 사중주 작품 71의 3번입니다.

1793년 하이드는 여섯 곡의 현악 사중주를 묶은 악보집을 출판했습니다. 이 작품은 음악 애호가이자 후원가인 헝가리 출신의 귀족 아포니 백작에게 헌정됐는데요. 이 곡을 쓰기 직전 영국에 체류하면서 음악가로 큰 성공을 거둔 하이드는 아직 가시지 않은 채 남아있는 영국 연주 여행의 여운을 이 사중주 안에 담았습니다. 환갑이 다 되도록 고향 밖을 떠나지 못했던 하이든, 바다 건너 영국 대륙을 여행하고 이곳에서 영국인들의 열정적인 환대를 받으면서 그야말로 신선한 충격과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활동하던 무대가 얼마나 작았는지 깨달았고 음악과 세상을 보는 시야도 확실히 넓어졌죠. 영국을 다녀온 후에 쓴 여섯 곡의 현악 사중주에는 이런 하이든의 변화가 직접적으로 느껴집니다. 이 곡을 헌정한 백작의 이름을 따서 아포니 사중주라고 부르는 여섯 곡의 사중주. 이전에 작곡된 하이든 현악 사중주에 비하면 일단 규모가 훨씬 커졌고요. 성부들의 움직임도 한층 치밀합니다. 또 넉 대의 악기가 화려한 기교를 뽐내면서 서로 각자가 주인공인 듯 존재감을 과시하죠. 특히 작품 71의 3번에서는 확연히 넓어지고 깊어진 하이든의 음악 세계가 잘 드러납니다. 이 곡을 작곡할 때 하이든은 E플랫 장조를 조성으로 선택해서 웅장하고 당당한 기계와 풍부한 감정을 그려냈는데요. E플랫 장조의 조성을 통해 영웅적인 풍모를 그려낸 시도는 훗날 베토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황제 협주곡 영웅 교향곡에 E플랫 조성을 사용한 것도 하이든의 이 현악 사중주와 무관하지 않다고 음악학자들은 주장합니다. 실내악 정원, 오늘은 한층 깊고 넓어진 음악 세계를 담은 하이든의 현악 사중주 작품 71의 3번 들어보겠습니다. 하이든 현악 사중주 E플랫 장조 작품 71의 3, 1악장 비바체, 2악장 안단테 콘모토, 3악장 미뉴엣, 4악장 피날레 비바체입니다. 아마데우스 사중주단의 연주입니다.

하이든 현악 4중주 E플랫 장조 작품 71의 3 아마데우스 4중주단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가정음악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일상이 음악이 되는 하루 보내세요.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KBS 음악실 아나운서 윤수영입니다. 미국의 피아니스트 레온 플라이셔는 한때 세기의 피아니스트라 불릴 만큼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36살 무렵 오른손가락이 뜻대로 움직이지 않게 되면서 그의 연주 인생은 그대로 멈추는 듯 했는데요. 플라이셔는 음악을 그만두는 대신 왼손만으로 연주할 수 있는 작품을 찾아 나섰고 지휘와 교육으로도 자신의 음악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랜 치료 끝에 다시 두 손으로 피아노 앞에 앉을 수 있었지요. 플라이셔가 그 어려운 시간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예전처럼 연주할 수는 없더라도 어떤 모습으로든 음악 곁에 머물겠다는 마음 덕분이었겠지요. 종종 막다른 길에 다다른 듯한 기분이 들 때 당장 세기를 찾지는 못하더라도 내 마음이 오래 머무는 곳만큼은 쉽게 놓지 않을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인간 소망의 기쁨이신 예수, 레온 플라이셔의 피아노 연주로 들려드린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2004년 Two Hands 음반에서 전해드린 연주였습니다. 김계수님께서 오프닝 들으시고 어떤 모습으로든 예전처럼 음악 곁에 머물겠다는 마음, 그 여는 말에 심쿵하고 울컥했습니다 적어주셨어요. 김수연님께서 나를 위해 쳐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또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아, 이 피아니스트 레온 플라이셔의 이야기는 늘 감동입니다. 마침내 두 손으로 곡을 칠 수 있게 되고 또 이렇게 음반을 녹음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었을 때의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 참 우리로 하여금 감사함과 또 겸손한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듯한 그의 이야기, 그리고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7월 23일 목요일 KBS 음악실 생방송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인터넷콩, 모바일콩 참여는 무료이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 9310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가 있습니다. 음악실 인터넷 홈페이지 청취자 게시판 글 남겨주시는 건 무료입니다. 곳곳에서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안전 하게 계시는 가운데 특히 이동하실 때 정말 건강 유의하시면서 돌아다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남부지방은 폭염특보송 찜통 더위가 기승을 부린다고 하니까 참 이 수도권 그리고 강원지역 그리고 남쪽이 완전히 날씨가 많이 다른 절기상 대서인 오늘이네요. KBS 음악실 생방송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7분입니다.

역사는 곧 사람의 이야기라는 말이 있죠. 한국 클래식의 역사를 읽어온 우리의 음악가들을 만나보는 시간, 한국 클래식 인명사전. 이번 달에는 한국 클래식의 전설적인 현악기 연주자들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현악의 전설, 오늘 바이올리니스트 이성주 편 함께 하시죠. 1970년대 한국 바이올린의 가능성을 세계 무대에 보여주고 그 성장을 이끌어온 한국예술종합학교 초대 바이올린과 교수, 바이올리니스트 이성주의 이야기 전해드리죠.

얼굴을 쳐다보고 갈 정도였다고 하죠. 이후 이성주는 엄격하면서도 누구보다 살뜰히 제자를 챙겼던 이반 갈라미언에게서 탄탄한 기본기를 배웠고 이어 또 다른 명교수 도로시 딜레이로부터 자유롭게 음악을 표현하는 법을 익혔습니다. 그렇게 음악적 토대를 다진 이성주는 1974년 비에냐프 콩쿠르에서 비에냐프스키 콩쿠르에서 우승하고 1977년에는 영 콘서트 아티스트 오디션 특전으로 뉴욕 카프만홀에서 독주회를 열며 국제 무대에 본격적으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1978년에는 냉전이 한창이던 시기임에도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차이콥스키 콩쿠르에서 입상하며 한국 클래식의 새로운 기록을 남겼죠. 이후 이성주는 드라마틱하면서도 빈틈없는 연주로 미국 전역과 유럽, 아시아로 오가며 활발히 활동했습니다. 하지만 동양인이 그것도 여성 바이올리니스트가 세계를 여행하며 활동하는 길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동양 사람이 어떻게 클래식을 잘하느냐라는 편견을 마주하기도 했고 오랫동안 차이나돌, 도자기 인형이라는 별명이 따라다니기도 했습니다. 99번 잘해도 한 번의 실수가 더 크게 기억되는 날들 속에서 좌절을 느끼기도 했지요. 그럼에도 음악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관객과 마음을 나누는 순간만큼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이올리니스트 이성주는 데뷔 60년을 넘긴 지금도 변함없이 무대를 지키고 있습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이성주의 연주 들어보시죠. 베토벤의 바이올린 협주곡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마논 트로포. 이성주의 바이올린, 보리스 페레누가 지휘하는 프라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베토벤의 바이올린 협주곡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만원 트로포, 이성주의 바이올린, 보리스 페레노가 지휘하는 프라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이정미님께서 업무 중에 듣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화롭길 바라며 웃는 얼굴 남겨주셨네요. 오늘 무탈한 근무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좋은 성과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날이면 더욱 좋겠고요. 김준호님께서는 KTX 타고 대구에서 서울로 가고 있습니다. 대구는 폭염. 지금 대전 지나고 있는데 날씨가 많이 흐리고 곧 비가 와도 이상할 것 같지 않은 날씨라고 말씀하셨네요. 우리나라 큰 나라가 아닌데 대구, 대전, 서울 다 날씨가 다른 것을 차창 넘어 풍경으로 확인하며 이동하고 계시네요. 아, 서울 도착하시면 많이 습하고 또 비도 오며 가며 내릴 텐데 안전하게 볼일 잘 보시길 바랍니다. 엄형섭님께서는 어제는 이현정, 오늘은 이성주 좋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15살 바이올리니스트 이현정 바이올리니스트 참 남달랐던 그런 시간이었죠. KBS 음악실 왔어요 하면서 좋아했던 그 얼굴이 생각납니다. 아, 이성주 바이올리니스트처럼 멋진 연주자가 되리라 믿습니다. 현악의 전설, 1970년대 국제 무대에 데뷔해 연주자이자 교육자로 한국 클래식의 토대를 만들어온 바이올리니스트 이성주의 이야기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1977년 미국 데뷔 이후 미국과 유럽, 아시아를 오가며 활발히 활동했던 이성주는 1994년 돌연 귀국을 결심했습니다. 당시 막 설립 인가를 받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초대총장 이강숙의 끈질긴 권유 때문이었지요. 세계 수준의 교수진을 꾸리겠다는 목표로 국제무대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음악가들을 찾고 있던 이강숙은 이성주가 적임자라 판단했고, 그런 이강숙의 오랜 설득 끝에 이성주는 귀국을 결심하게 됐지요. 이성주는 당시 한국 클래식계를 황무지라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재능 있는 학생들은 많았지만 그들을 세계 무대로 이끌 체계적인 교육 환경이 아직 충분하지 않았던 때이기 때문입니다. 해외에서 쌓은 경험을 다음 세대에 전해달라는 이강숙의 진심은 결국 이성주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25년간의 해외 생활을 마치고 1994년 귀국과 동시에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로 부임한 이성주는 연주자이자 교육자로 두 길을 함께 걸었습니다. 좋은 스승들에게서 물려받은 음악의 유산, 그리고 무대에서 관객과 소통하는 기쁨을 제자들과도 나누고 싶었던 그는 1997년 현악 앙상블 Joy of Strings를 창단해 예술감독이자 연주자로 지금까지도 제자들과 함께 무대에 서고 있습니다. 음악을 해석하고 표현하는 방법은 물론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며 함께 하나의 음악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까지 그는 연주자에게 필요한 모든 경험을 제자들과 나누고자 했습니다. 어느덧 스승으로는 30여 년, 연주자로는 60년이 넘는 시간을 보내온 이성주. 무대에서 얻은 경험을 다음 세대에 전하고 제자들과 함께 또 다른 음악을 만들어가는 길. 연주자와 교육자 두 길을 함께 걸어온 그의 시간은 오늘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세 곡을 이어드릴게요. 먼저 슈만의 바이올린 소나타 작품 121 가운데 3악장 조용하고 소박하게, 이성주의 바이올린 스티븐 라자루스의 피아노 연주를 들어보시고 이어서 차이코프스키의 멜로디 그리고 포스터의 제니 with the light brown hair, 이렇게 두 곡은 이성주의 바이올린 에스텔라 케르센바움 올렙스키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세 곡을 쭉 들려드렸습니다. 가장 먼저 슈만의 바이올린 소나타 작품 121 가운데 3악장 조용하고 소박하게, 이성주의 바이올린, 스티븐 라자루스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이어서 차이코프스키의 멜로디, 그리고 방금 들으신 포스터의 제니 with the light brown hair, 이렇게 두 곡은 이성주의 바이올린, 에스텔라 케리센바움 올렙스키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영선님께서 한 송이 들국화 같은 제니, 강지영님도 이 곡을 사실 기다렸어요. 강영실님은 여고 때 독창 시험을 보게 됐던 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유, 추억이 방울방울한 음악이었네요. 오늘 끝곡은 탄스만의 소나티네 가운데 2악장 아리아 라르고 칸타빌레, 그리고 3악장 스케르초 프레스토, 유성권의 바순, 김재원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탄스만의 소나티네 가운데 2악장 아리아, 라르고 칸타빌레, 3악장 스케르초 프레스토, 유성권의 바순, 김재원의 피아노 연주로 들려드린 오늘 끝곡이었습니다.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맛있게 점심 식사하세요. 윤수영이었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생생클래식 아나운서 박지현입니다. 마라톤에는 30km의 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42.195km를 뛰어야 하는 마라톤에서 30km를 지날 때쯤이면 몸속의 에너지가 바닥나고 다리가 돌처럼 굳는 순간이 찾아온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마라토너들은 이 구간을 마의 구간이라고 부릅니다. 이 마의 구간에서는 아직도 상당한 거리가 더 남아있다는 데서 오는 심리적인 부담도 한몫을 하는데요. 지칠 대로 지쳤는데 더 뛸 수 있을까에 대한 의심으로 이때쯤 포기하는 사람들도 생겨난다고 합니다. 이때 필요한 건 단순한 생각에 집중하는 건데요. 조금만 더 가면 물을 마실 수 있다. 이제 곧 결승선이다 같은 생각을 하는 거죠. 어느덧 7월도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올해의 경주가 후반부에 접어드는 지금 지치지 않기 위해서 나의 몸과 마음을 가다듬어 봐야겠죠. 너무 무리하지 않고 생각은 보다 단순하게 간추려 보면서요.

모차르트의 디즈 프리덴 하이트 만족 퀼 473번이었습니다. 소프라노 엘리아 밀링의 노래 넬튼 볼드윈의 피아노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마라톤을 뛸 때는 38km쯤을 달릴 때가 30km 때보다 오히려 덜 힘들다고 해요. 왜 그런지 상상이 되시죠? 결승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 실제로는 몸이 더 힘들어도 힘들지 않게 느끼는 건데요. 올해가 아직 한창 남은 듯한 7월 말입니다. 여러분도 지치지 않고 2026년의 경주를 잘 이어나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문자 메시지 보내주실 분들은 샵 9310번입니다. 우물정자 누르시고 9310번,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PC콩이나 모바일콩으로 듣는 분들은 그냥 댓글에 남겨주시면 되고요. 또 홈페이지 청취자 게시판 활짝 열려 있습니다. 아, 이번에 들을 곡은 저희 클래식 FM 청취하시는 분들은 많이 그러신 것 같아요. 한 프로그램만 듣지 않으시고 시간이 되시면 여러 프로를 이어서 듣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신데 2589번 쓰시는 분도 음악실에서 들은 음악을 추천해 주셨어요. 참 좋더라고요. 꿉꿉한 날씨에 천연 제습제 같은 곡이랄까요? 청량함과 상쾌함, 생클에서도 듣고 싶습니다 하셔서 우리 생클 애청자에게도 나눠주고 싶다는 멘델스존의 벌린 소나타 F장조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비바체를 전해드릴게요. 장 자크 칸트로우의 바이올린과 자크 루비에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요 89번 쓰시는 분이 추천해 주신 대로 정말 좋은데요. 만델스존의 발린 소나타 F장조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비바체였습니다. 장 자크 칸터로우의 바이올린과 자크 루비에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여름이 되니까 시원한 음악으로 꼽아주시는 곡 중에 하나가 이 핑가레 동굴인데요. 이 곡은 실제로 만델스존이 20살쯤에 그 여름에 스코틀랜드 서부 서해안을 여행하면서 얻은 영감으로도 완성된 곡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좀 색다른 편곡으로 준비했는데요. 피아노 포 핸즈, 바이올린, 첼로, 카를 버차드가 편곡한 버전으로 감상해 보겠습니다. 맨델스존의 핑가레 동굴 작품 26번, 제랄드 파우스, 올가 골레지의 피아노, 안드레아스 사이델의 바이올린, 마티아스 모스도르프의 첼로 연주입니다.

반다스조네디 해브리덴 작품 26번 핑가레 동굴이었습니다. 오늘은 포핸즈와 바이올린 첼로 연주로 전해드렸는데요. 제랄드 파우스, 올가 골라지의 피아노, 안드레아스 자이달의 바이올린, 마티아스 모스도르프의 첼로 연주였습니다. 이번에는 라벨의 피아노 소나티네 가운데 1악장 모델의 모데라토 준비했습니다. 미하일 앤드레스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드뷔시의 현악사중주 쥐장조 가운데 이 악장 빠르고 리듬감 있게였습니다. 모던 만돌린 사중주단의 연주로 들었고요. 먼저 들으신 곡은 라벨의 피아노 소나티네 가운데 1악장 모델레였습니다. 미셸 앤드레스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곡은 생상스의 클라리넷 소나타 가운데 1악장 알레그레토입니다. 마이클 콜린스의 클라리넷과 노리코 오가와의 피아노 연주가 함께합니다.

오간 악기의 연주로 두 곡 들어봤습니다.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오보 협주곡 디장조 가운데 3악장 비바차는 크리스티나 고메즈 고도이의 오보, 다니엘 바렌보임이 지휘하는 웨스트 이스턴 디반 오케스트라의 연주였고요. 먼저 들으신 곡은 생상스의 클라리넷 소나타 가운데 1악장 알레그라토, 마이클 콜린스의 클라리넷과 노리코 오가와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이어서 시벨리우스의 심포니 교향곡 2번 디장조 가운데 1악장 알레그라토 듣겠습니다. 마리스 얀손스가 지휘하는 바이에른 방송 교향악단의 연주입니다.

시벨리우스의 교향곡 2번 디장조 가운데 1악장 알레그레토였습니다. 마리스얀 존스가 지휘하는 바이에른 방송 교향악단의 연주로 전해드렸는데요. 저는 이제 마리스얀 존스가 바이에른 방송 교향악단과 내한했을 때 맨 앞자리에서 직관을 했던 기억이 생생한데, 이제는 세상을 떠난 마리스얀 존스, 이제는 이런 연주를 직접 보진 못하겠지만 이렇게 연주로 들으니까 또 반가웠습니다. 생생클래식 듣고 계시고요. 이번 주 선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공연 선물 준비해놨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서울시향의 광복절 기념 음악회인데요. 이번 공연에서는 야프한스 바단이 이끄는 서울시향이 소프라노 최지은, 메조소프라노 이하경, 테너 손지훈과 바리톤 김기훈, 그리고 국립합창단과 함께 베토벤의 9번 교향곡 합창을 선보입니다. 8월 16일 일요일 오후 5시 서울 세종문화회관의 세종대극장에서 열리는 이 공연 원하시는 분들은 생생클래식 홈페이지에 선물 신청방에 사연을 담아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총 10분 뽑아서 초대권 2장씩 드리고요. 당첨자는 다음 주 월요일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8세 이상 관람가라서 초등학교 학생들 대부분은 또 함께 보실 수 있어요. 베토벤이 남긴 유일한 오페라죠. 피델리오 가운데 죄수들의 합창. 오, 얼마나 큰 기쁨인가. 게오르그 솔티가 지휘하는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이 함께합니다.

베토벤의 오페라 피달리오 가운데 죄수들의 합창, 오, 얼마나 큰 기쁨인가 였습니다. 게로그 솔티가 지휘하는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노래였습니다. 여러분은 KBS 클래식 FM의 정오부터 2시까지 함께하는 생생 클래식을 듣고 계십니다.

자신의 주된 업무, 즉 본업에 지칠 때는 취미생활에서 활기를 얻는 방법도 있죠. 잠시 한눈을 팔다 보면 새롭게 업무에 집중할 힘도 얻기도 하니까요. 클래식 작곡가들 가운데서도 이 방법을 잘 활용했던 이들이 있는데요. 특히 영국의 작곡가 에드워드 엘가는 알아주는 취미 부자였습니다. 엘가는 취미가 아주 다양했는데요. 골프와 경마도 좋아했고 자전거 타기와 연날리기를 즐기는가 하면 오지 여행에도 빠졌고요. 반려견뿐 아니라 반려토끼, 피터를 돌보는 것도 무척 좋아했습니다. 무엇보다 엘가는 아마추어 화학자였는데요. 한때 그는 뒷마당에 헛간을 개조해서 실험실을 만든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험실에서 아주 인상적인 사건이 일어나죠. 영어로 디아크, 우리말로는 방주라는 이름을 붙인 이 실험실이 생긴 건 엘가가 해리포드의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한 때였습니다. 여기서 그는 인산 혼합물을 즐겨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정린과 염소산 칼륨으로 추정되는 그 혼합물은 장난감 딱총에도 쓰이는 재료였습니다. 이 혼합물은 건조되면 폭발하는 특성이 있는데요. 어느 날 엘가는 이 혼합물을 아주 많이 만들었는데 그러던 중에 갑자기 악상이 떠올랐다고 해요. 모처럼 찾아온 영감을 놓칠 수는 없었겠죠. 그래서 엘가는 건조되며 위험한 이 물질이 폭발하지 않게끔 빗물통에 넣어놓고 작곡을 하러 갔던 겁니다. 엘가는 우선지를 펼쳐놓고 호른과 트럼펫 파트를 써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사건이 일어납니다. 당시 이 사건을 지켜본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악장 윌리엄 헨리 리드의 표현이 재밌어서 그대로 옮겨드릴게요. 세상의 모든 오케스트라의 타악기 소리만큼이나 크고 갑작스런 폭발음이 방을 뒤흔들었다. 물통은 터져버렸고 오선지는 사방으로 흩날렸다. 쏟아져 나온 물은 진입로를 따라 마치 벽처럼 흘러내렸다. 몇 초간의 정적이 흐른 뒤 해리포드의 모든 개들이 지저댔고 모든 문과 창문이 활짝 열렸다. 이 표현대로 동네 전체가 정말 놀란 그런 사건이었는데요. 더 흥미로운 건 엘가의 반응이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태연하게 행동한 건데요. 윌리엄 헨리 리드에 따르면 엘가는 파이프에 불을 붙이고 안단테 트랑킬로의 속도로, 즉 천천히 차분하게 대문으로 걸어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폭발 소리를 들었냐고 묻는 이웃에게 들었는데 어디서 난 소리였냐고 되물었다고 해요. 자기가 해놓고 시침이 뚝대기. 참 엘가는 재미난 성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엘가의 취미는 단순한 취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황화수소 합성 장치를 고안해서 특허까지 내고 판매까지 했는데요. 특유의 달걀 썩는 냄새가 나는 황화수소는 당시 화학실험실에서 물질에 어떤 금속이 들어갔는지를 판별하는 시약으로 쓰였습니다. 본업과 취미생활, 즉 음악과 화학실험이라는 두 분야에서 제대로 된 결과물을 냈던 엘가. 본업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취미생활로 긍정적으로 풀어낸 것 같은데요.

엘가의 위풍당당 행진곡 4번이었습니다. 앤드루 데이비스가 지휘하는 BBC 필하모닉의 연주였는데요. 이 곡 들으니까 또 얼마 전에 개막한 BBC 프롬스의 무대에서 열정적인 또 연주를 보인 라바엘의 협주곡을 선보인 또 이민찬의 연주도 생각이 나고 또 뭔가 축제 기간이니까 또 어떤 소식들이 어떤 연주들이 계속 이어지는지 요즘은 꼭 직접 가지 않아도 영상으로도 충분히 공유가 되니까 또 저희가 주말에 그 주간 생글에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소식들 틈틈이 들으셔서 또 영상들 찾아보시면 좋겠네요. 한낮의 페르마타 오늘은 아마추어 화학자였던 엘가의 폭발 실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엘가는 취미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또 화학 실험을 즐겼다고 하니까 좀 생경하기도 하고 아 이런 면모도 있었나 하고 놀라게 되는데요. 특허까지 낼 정도니까 그냥 취미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꽤 진지하게 임했던 엘가의 또 다른 면을 볼 수 있는 페르마타였습니다. 이렇게 음악가들의 의외의 면모들이 많잖아요. 뭐 많은 분들이 한 분야에서만 두각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재능을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 전해드릴 이타너 요나스 카우프만도 역시 그렇죠. 요나스 카우프만은 원래 음악을 전공했던 게 아니라 수학가로 이제 부모님의 권유로 수학가로 진학했다가 뒤늦게 또 성악을 해서 이렇게 대성한 테너가 되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바그너의 천사 요나스 카우프만의 노래와 베를린 도이치 오퍼 오케스트라 연주로 듣겠습니다.

림스키 크루차코프의 교향시 세라자데 가운데 첫 번째 곡인 바다와 신바트의 배였습니다. 안토니오 파파노가 지휘하는 산타 체첼리아 음악원 오케스트라의 연주였고요. 먼저 들으신 곡은 와그너의 천사였습니다. 다노 요나스 카프만의 노래와 베를린 도이치 오퍼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이번에는 슈만의 피아노 협주곡 A단조 작품 54번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아페투오소를 베아트리체 라나의 피아노 야닉 네자세갱이 지휘하는 유럽 체인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슈만의 피아노 협주곡 A단조 작품 54번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아페투오조였습니다. 베아트리체 라나의 피아노, 야닉 나자세갱이 지휘하는 유럽 추임바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오늘 끝곡은 클로드 볼링의 소풍 모음곡 가운데 땅들읍니다. 부드러운으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장비에르 앙파르의 플룻과 알렉상드르 라고야의 기타, 클로드 볼링의 피아노 연주에 여러 연주자들이 함께합니다. 이 곡 들으면서 저도 인사드리죠. 지금까지 작가 장유림, 연출 정유라, 저는 아나운서 박지현이었습니다. 생생한 오후 보내세요.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명현주 명음반 정만섭입니다. 명현주 명음반 매주 목요일 중심 시간대 집중 감상곡 실내악곡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사랑하시는 루드비 반 베토벤의 피아노 트리오 B플랫 장조 작품 번호 97 대공 전악장 비렐름 캠프의 피아노 헬릭 쉐링의 바이올린 피에르 푸르니의 첼로 연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부에는 로베르트 슈만의 피아노 소나타의 부샵 단조 작품 번호 11 이보젠 쿠퍼의 피아노 연주 전해드립니다.

명주 명반 오늘 첫 곡 자크 오펜바흐의 곡 준비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오페레타, 오페라 작품으로 널리 알려진 작곡가지만 첼로를 지극히도 사랑했던 작곡가이기도 합니다. 그의 작품 가운데서 두 대의 첼로를 위한 모음곡 작품 번호 54-1 롤랑 피두 에티엔 베클라르의 첼로 연주입니다.

작곡 오펜바흐의 기악 작품들은 지금도 악보를 발굴 중에 있습니다. 보석 같은 곡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들려드렸습니다. 작곡 오펜바흐의 두 대 첼로를 위한 모음곡 작품 번호 54-1 롤랑 피두 에티엔 빼클레르의 첼로 연주였습니다. 이어서 로베르트 슈만의 피아노 소나타 F샵 단조 1번이죠. 작품 번호 11 이모젠 쿠퍼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로베르트 슈만의 피아노 소나타 1번 F샵 단조 작품 번호 11 이모젠 쿠퍼의 피아노 연주했습니다. 이어서 가브리엘 폴의 로망스 작품 번호 28 피에르 아모야레의 바이올린 파스칼 로제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가브리엘 포레의 로망스 작품 번호 28, 베르 아모야레 바이올린, 파스칼 로제의 피아노 연주했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명연주 명음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오늘 집중 감상곡 루드비 반 베토벤의 피아노 트리오 작품 번호 97, 대공 전악장 준비했습니다. 이 곡은 뭐 워낙 유명한 곡이고 서양 음악사상 최고의 피아노 트리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 곡의 특색은 우선 전곡이 웅대하고 비길 데 없이 큰 규모로 되어 있다는 점, 거기에 더해서 세 개의 악기의 효과적인 사용에 의해서 협주적 색채감이 드러난다는 점, 그리고 전곡을 통해서 특히 피아노의 용법은 작품 70의 두 곡의 삼중주곡에서 시도된 그런 방향을 확고히 하고 있어서 이 악기를 중심으로 세워진 현란한 실내악 작품이 여기서도 완성되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동시에 또 지극히 풍부한 선율 그리고 화성의 아름다움, 이 시대 특유의 부드럽고 세밀한 어떤 마음의 움직임을 느낄 수 있고요. 원숙한 정서 그리고 웅대한 품격과 고귀한 그런 품격을 갖고 있습니다. 곡은 루돌프 대공에게 헌정이 됐죠. 이 대공은 이 삼중주곡에 깊이 감동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이 곡이 대공의 별명으로 불리게 된 것은 이 헌정된 대공에 연관이 있습니다. 음악 듣겠습니다. 명연 중에 또 명연입니다. 루드비 반 베토벤의 피아노 트리오 B플랫 장조 작품 번호 97, 대공, 비렐름 캠프의 피아노, 헬릭 쉐링의 바이올린, 피에르 후르니에의 첼로 연주, 1969년 레코딩입니다.

보통 일방적으로 이 베토벤의 작품들은 빠른 악장에 주목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씩씩함에 매료되는 건데요. 하지만 느린 악장의 아름다움을 깨달을 때 진정한 베토벤 애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곡도 마찬가지입니다. 루드비히 반 베토벤의 피아노 트리오 B플랫 장조 작품 번호 97 대공전악장 빌헬름 캠프의 피아노 헬릭 쉐링의 바이올린 피에르 푸르니의 첼로 연주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마지막 곡 야콥 클라인의 첼로와 바소 콘티노를 위한 소나타 1번 B플랫 장조 크리스틴 폰데어 골츠의 첼로 힐레 베르의 비올라 다감바 리 산타나의 류트 연주입니다.

야콥 클라인의 첼로와 바소 콘티노를 위한 소나타 1번 B플랫 장조, 크리스틴 폰데어 골츠의 첼로, 힐레 페르레 비올라 다감바, 리 산타나의 류트 연주였습니다. 이 음반사 명칭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라움 클랑입니다. 공간 울림. 재밌죠? 음향에 중점을 둔 그런 레이블이었습니다. 오늘 명인 지명 음반 끝곡이었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정만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여름 저녁 피어나 밤새 향기를 내뿜고 다음날 아침이면 조용히 시드는 꽃, 해질 무렵 핀다고 해서 오후 4시의 꽃, 밤의 아름다움을 드러낸다고 해서 밤의 미인, 저녁밥을 지을 무렵 핀다고 해서 밥하는 꽃, 이 밤에 사람들의 눈길을 끈다고 해서 기생꽃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식 이름은 분꽃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래의 날개비의 홍소연입니다. 분꽃이라는 이름은 까만 씨앗 속 하얀 가루에서 붙은 이름입니다. 그 가루가 옛날 얼굴에 바르던 분을 닮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옛사람들은 분꽃에 이름을 붙이면서 꽃피는 시간뿐 아니라 작은 씨앗 속까지 찬찬히 들여다봤다는 건데요. 어쩌면 처음에는 밥하는 꽃으로 불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씨앗 안에 숨은 하얀 가루를 발견했겠죠.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봐서는 알 수 없는 게 있다는 것, 오래 들여다봐야 비로소 보이는 게 있다는 것. 분꽃은 우리 마음에도 고운 분을 발라주는 것 같습니다. 사람도 꽃도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좀 더 오래, 좀 더 깊이 들여다보라는 고운 지혜의 분을 말이죠.

7월 23일 목요일입니다. KBS 클래식 FM 노래의 날개 위에 로베르트 슈만의 가곡으로 문 열었습니다. 1840년 일명 가곡의 해 예비 신부 클라라에게 결혼 선물로 바친 작품이죠. 연가곡 미르테의 꽃 작품 번호 25. 그래서 제목도 이 순결한 신부를 상징하는 은매화 미르테입니다. 26곡이 수록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두 곡 함께 했어요. 일곱 번째 곡, The Lotus Bloom의 연꽃. 달빛을 받으면서 한밤에 몰래 수줍게 피어나는 연꽃의 신비로움을 노래한 곡입니다. 이어서 24번째 곡, Du bist wie eine Blume. 그대는 한 송이 꽃과 같네. 연인의 행복을 기원하는 마음이 담긴 노래까지 감상하셨습니다. 바리톤 플로리안 베쉬, 말코 마티누의 피아노 연주로 목요일 노래의 날개 위에 첫 곡, 두 번째 곡 함께 했어요. 오늘 오프닝 전해드리면서 저 어렸을 때 분꽃 따다가 귀고리처럼 귀에 걸었던 기억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 또 떠오른 시 하나.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나태주 시인의 풀꽃도 생각이 났습니다. 사람도 꽃도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좀 더 오래, 좀 더 깊이 들여다보자.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겨봅니다.

이진희님하고 저하고 이럴 때 그 우스갯소리로 찌찌뽕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맞죠? 분꽃 꽃받침 부분 살살 뽑아서, 그리고 살살 뽑아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거 끊어지거든요. 귀걸이 만드셨다고. 근데 저는 이건 몰랐어요. 씨앗 안에 하얀 부분으로, 그러니까 이 분꽃이란 이름을 얻게 된 연유죠. 그 하얀 가루로 바닥에 그림도 그리셨다고. 오. 이영선님, 오후 4시 꽃? 노날 꽃? 아, 그러네요. 이제 분꽃은 노날 꽃인 걸로. 1545 쓰시는 분, 분꽃은 단내가 기가 막힙니다. 뿌리는 굵고 가지가 많이 갈라지며 해지기 3시간 전에 피는 미스테리. 분꽃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그리고 박진미님, 분꽃의 꽃말이 수줍음, 소심, 겁쟁이라네요. 아, 그렇군요. 이 연꽃이랑 비슷하네요. 그죠? 오늘 첫 곡으로 들으신 한밤에 몰래 수줍게 피어나는. 조창현님, 첫 곡 많이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첫 곡 미르태보고 노날도 계속 듣겠습니다 하셨어요. 자, 이번에는 조금 더 시대를 현대 쪽으로 와볼까요? 후기 낭만주의 예술가극을 책임졌던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작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돌프 폰 샤크헤시의 곡을 붙였는데요. 사랑하는 연인에게 다른 사람들이 잠에서 깨지 않도록 살며시 문을 열고 나와서 정원으로 가자고. 그런 가사를 담은 달콤하고 비밀스러운 노래 슈텐트션 세레나데 들어보시죠. 소프라노 아를리노제, 달튼 볼드윈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로베르트 슈만 다음 독일 리트를 발전시켰던 두 명의 작곡가네요. 후고 볼프의 Das Ständchen Serenade 방금 들으셨습니다. 뭐 좀 두 곡의 세레나데를 전해드렸는데 이 가사의 내용이 꽤 흥미롭습니다. 세레나데 하면은 그 사랑의 노래를 부르는 당사자의 어떤 심정을 표현하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이 노래는 한 젊은이가 연인의 창문 아래 세레나데를 부르는 걸 보면서 나이든 노인, 화자가 쓸쓸하게 과거의 그 자신의 사랑, 추억을 회상한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테너 이안 부스트리치, 안토니오 파파노의 피아노 연주를 보내드렸고요. 먼저 전해드린 독일 리트,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작품이었죠. 세레나데. 역시 사랑의 노래였습니다. 소프라노 아를린 오제가 불렀고요. 달튼 볼드윈의 피아노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모차르트의 오페라 차이데 중에서 대표적인 아리아 편히 쉬세요 나의 님이여 루에 삼프트 마인 홀드스 리벤 감상하시겠습니다. 트리키에의 술탄에게 붙잡혀 있는 차이데가 자신과 같은 신세인 노예 고마치의 잠든 모습을 바라보면서 부르는 애틋한 사랑의 노래입니다. 편히 쉬어요 사랑하는 이여 그대의 행운이 깨어날 때까지 잠드소서. 어떤 생각도 당신을 떨게 하지 않을 것이며 어떠한 걱정도 이 밤을 방해하지 못하래. 소프라노 모이카 에르드만, 안드레아 마르코니 지휘하는 라세트라 바젤 바로크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모차르트 오페라 차이데 중에서 차이데가 부르는 아리아였습니다. 편히 쉬세요, 나의 님이요. 소프라노 모이카 에르트만이 불렀고요. 안드레아 마르코니 지비안을 라세트라 바젤 바로크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오늘 오프닝에서 분권 얘기했잖아요. 그랬더니 또 친절히 사진을 보내주신 우리 노날 가족에 계세요. 169 하나 쓰시는 분. 와, 이 분꽃은 또 색깔이 아주, 이 분꽃 하면은 그 진한 꽃분홍색 생각.

하게 되잖아요. 그러기 마련인데 노란 색하고 또 묘하게 섞였네요. 분꽃이 오늘 늦잠을 자나 봐요. 4시인데 아직 안 일어났네요. 아직 활짝 피진 않았어요. 분꽃을 무척 좋아하신다고. 사진 고맙습니다. 이영자님, 빨간 백일홍 꽃이 너무 예뻐 씹어드려고 했는데 자꾸 잊어버려서 아직 못했다고 논알 끝나고 나가볼까 합니다.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오늘은 꼭 씨를 받으시길. 그리고 전은주님도 오셨고 오랜만에. 처음 들어와 인사하신다는 박선영님 반갑습니다. 홍민영님 역시 출첵해 주셨고요. 3411 쓰시는 분, 오늘 생일이시군요. 베토벤의 가곡 신청하셨는데 오늘은 준비 못했지만 조만간 전해드릴게요.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KBS 클래식 FM 노래의 날개 위에 함께하고 계세요.

멕시코의 여성 작곡가 콘수엘로 벨라스케스의 베사메 무초, 키스 미 머치의 스페인 말이죠. 이상철님께서 아 키스 색깔 진하네요 하셨어요. 이 브라질의 싱어송라이터 호자 바수스의 네 진한 목소리로 오늘 함께했습니다. 벨라스케스는 진짜 뭔가 찐사랑도 경험하기 전에 10대 후반에 어떻게 이런 곡을 썼을까요? 참 이 아티스트들의 창의성, 상상력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장 많이 녹음되고 커버된 20세기 스페인어 노래가 아닐까 싶은데요. 2차 세계대전 당시 전장으로 떠나는 이 연인들의 애절한 마음을 대변하면서 그때 전 세계적으로 큰 사랑을 받게 된 명곡입니다. 이번에는 이 빈 오페레타, 이 중흥기의 대표적인 작곡가죠. 프란츠 레아리의 세상은 아름답다 중에서 동명의 아리아 감상하시겠습니다. 제니스 디발트, 세상은 아름답네. 이 정략 결혼을 피해 도망쳤던 왕자 게오르크와 공주 엘리자베스가 알프스 여행 도중 서로의 신분을 모른 채 이 정략 결혼의 당사자였던 두 사람이 진정한 사랑에 빠져버린다는 참 낭만적인 줄거리의 작품입니다. 이 세상은 아름답다 이 노래는 갑작스러운 산사태로 대피소에서 단둘이 밤을 지새울 때 이 게오르크 왕자가 부르는 아리아입니다. 테너 페터 자이파르트, 페터 포크가 지휘하는 빈 오페른볼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왈츠풍의 정말 낭만적인 선율이 가득한 시간이었습니다. 프란츠 레알의 오페레타 세상은 아름답다 중에서 두 곡의 아리아 이어서 만나봤어요. 방금 들으신 곡은 엘리자베스 공주가 부르는 Ich bin verliebt, 나는 사랑에 빠졌네 였습니다. 소프라노 아날리스 로텐베르거, 빌리 마테스가 지휘하는 그라운케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고요. 먼저는 게오르크 왕자의 노래였습니다. 세상은 아름답네. 테너 페터 자이페르트가 불렀고요. 페터 폭이 지휘하는 빈 오페른볼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프렐류드와 푸가 1번을 아카펠라로 재해석한 작품 들어보시죠. 더 스윙글 싱어즈의 하모니입니다.

대바흐의 작품에 이렇게 변신을 했군요. 샤콘드 선율을 편곡한 미페, 나의 믿음. 아르헨티나의 싱어송라이터 알레한드로 레르네르의 음성, 도미닉 밀러의 기타 연주로 보내드렸고요. 먼저는 프렐류드와 푸가 1번이었습니다. 영국의 아카펠라 그룹 더 스윙글 싱어즈가 불렀습니다. 클래식 찬일야화로 이어집니다.

1815년에 열린 최초의 에딘버러 음악축제를 기획하고 이끈 인물 가운데 한 사람. 스코틀랜드의 음악 수집가이자 출판가 조지 톰슨입니다. 스코틀랜드를 비롯해 아일랜드와 웨일스 등지의 전통 선율을 모아서 보존한 중요한 민요 수집가였죠. 그의 노력이 없었다면 수많은 옛 선율이 세월 속에서 사라졌을지도 모르겠어요. 평소 노래를 부르고 바이올린을 연주하던 그는 스코틀랜드의 아름다운 민요를 모아 제대로 된 악보로 출판하고 싶었습니다. 당시 출판된 민요 악보 가운데는 선율이 부정확하거나 반주가 지나치게 단순하고 투박한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톰슨은 옛 선율은 그대로 살리되 피아노와 바이올린, 첼로를 위한 새로운 반주를 붙여서 가정은 물론이고 연주회에서도 부를 수 있는 세련된 음악으로 만들고자 했고요. 이를 위해 그는 스코틀랜드 작곡가에게만 의존하지 않고 유럽 최고의 작곡가들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하이드는 톰슨의 의뢰를 받아 200곡이 넘는 스코틀랜드와 웨일즈 민요를 편곡했고 베토벤은 1809년부터 1820년까지 모두 179곡의 민요 편곡을 남겼죠. 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 웨일즈 민요를 비롯해서 잉글랜드와 또 유럽 여러 지역의 전통 선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베토벤은 전에 받은 옛 선율을 중심에 두고 그 위에 새로운 화성과 반주를 입혀서 민요에 또 하나의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피아노와 바이올린, 첼로가 서로 대화를 나누듯 움직여서 때로는 작은 피아노 삼중주를 듣는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그래서 톰슨은 베토벤에게 종종 반주가 너무 어려우니 좀 더 쉽게 써달라 이렇게 요청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베토벤은 일부만 고쳐줬을 뿐 자신의 음악적 개성은 포기하지 않았죠. 덕분에 소박한 전통 선율이 신뢰하게 정교함과 예술가곡의 깊이를 지닌 작품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곡, 아일랜드 전통 선율에 베토벤이 반주를 붙인 Put Round the Bright Wine, 우리말로는 술잔을 돌리세인데요. 고대 그리스 서정시에서 비롯된 모두 함께 술잔을 돌리며 즐기자는 관용구입니다. Put Round, 술잔이나 술병을 사람들에게 차례로 돌리며 함께 나누자라는 뜻이고요. Bright Wine 역시 영국과 아일랜드시에 자주 등장하는 관용적인 표현으로 사람의 마음을 환하게 하고 흥겨움을 북돋는 좋은 술을 가리킵니다. 노래는 이렇게 시작하죠. 자, 술잔을 돌리세. 내 마음은 즐거우니 밤에도 나처럼 햇살이 비칠 수 있다네. 술과 사랑, 즐거운 것이 함께하는 순간에는 근심의 그림자가 멀리 사라지고 밤조차 환한 나처럼 밝아질 수 있다고 노래하는 베토벤이 편곡한 아일랜드 민요 술잔을 돌리세. Put round the bright wine입니다.

베토벤이 편곡한 아일랜드 민요 술잔을 돌리세. 흥겨운 노래였어요. 바리톤 디트리 피셔 디스카오, 카를 앵글의 피아노, 게오르크 돈데러의 첼로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오늘 끝곡 역시 베토벤이 편곡한 스코틀랜드 민요입니다. Behold my love, 보라 내 사랑아. 소프라노 일레인 우즈와 바리톤 리차드 살터의 하모니로 인사드립니다. 내일 4시에 뵙죠. 고맙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오늘은 염소 뿌리 녹는다는 대서. 풍뎅이는 철아쟁 소리를 내고 공중에선 따가운 소리에 파열이 흘렀다. 불볕일수록 더 짙은 철아쟁 소리. 아픈 날개를 단 우리네 희망도 저렇듯 저렇듯 쟁쟁한 것인가. 배한봉 시인의 철아쟁 소리를 듣다 라는 시 몇 구절 읽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FM 풍류마을 백승주입니다. 한여름 더위를 소리로 그려낸 것 같은 시였습니다. 여름의 뜨거움을 풍뎅이 날갯소리, 철아쟁 소리에 비유했죠. 시인은 그 소리에서 삶에 대한 강렬한 의지를 읽었나 봅니다. 우리도 아픈 날개를 접어버리지 않고 희망을 버리지 않을 때 철아쟁처럼 쟁쟁한 소리를 낼 수 있는 걸까요? 오늘 하루도 뜨겁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그 쟁쟁한 소리가 들려오고 있지 않을까요? 유민희 작곡 나는 오늘 첫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아쟁 앙상블 보잉의 연주입니다.

유민의 작곡 나는 아쟁 앙상블 보잉의 연주 오늘 FM 풍류마을 첫 곡이었습니다. 오늘 풍류마을은 배한봉 시인의 철 아쟁 소리를 듣다 라는 시 몇 구절로 시작해봤어요. 염소 뿌리 녹는다는 대서, 그 더위 속에서도 살기 위해 날개짓을 멈추지 않는 풍뎅이를 노래한 시였는데요. 이 시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습니다. 세상은 지금 철 아쟁 소리 쟁쟁하다. 그 소리는 우리가 저마다 내는 날갯소리가 아닐런지요. 오늘 한 시간 FM 풍류마을 우리 음악 우리 가락으로 풍류 여유 전해드리겠습니다. 조인성 편곡의 비틀즈의 노래 블랙버드 함께 하시죠. 여수연의 해금과 여러분의 연주입니다.

비틀즈 노래 두 곡 이어드렸습니다. 먼저 조윤성 편곡 블랙버드, 여수연의 해금과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셨고요. 방금 들으신 곡은 김지선 편곡 비틀즈 노래 I Will, 국악 앙상블 아라은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FM 풍요마을 듣고 계십니다. 천년의 향기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성백리 제도는 조선시대부터 실시됐습니다. 그런데 고려시대에도 정념하고 덕이 높은 관리를 표창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관리들을 염리라고도 했죠. 고려 때 청렴한 관리로 인정받은 이들 중에는 최영, 정운경, 윤해 이런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최영은 황금보기를 돌같이 했다고 잘 알려진 인물인데 정운경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정운경은 조선 건국 공신 정도전의 아버지입니다. 그는 사법 관련 직책에 오래 있었는데 사사로운 정에 이끌리지 않고 공정하게 송사를 처리하는 것으로 명성이 높았다고 합니다. 가정에서도 정운경은 아들에게 유학의 경전과 의리를 철저히 가르쳤다고 하는데요. 이 모든 것이 정도전에게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고려의 청렴한 관리로 윤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윤해는 충렬왕, 충선왕 때 활동했던 문신으로 청렴할 뿐 아니라 강직한 사람으로 이름이 높았습니다. 원나라에 사신으로 다녀올 때 쓰고 남은 공금을 모두 국고로 반납했다는 일화가 전해집니다. 다른 관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윤해의 이야기가 유명해진 것이겠죠. 그리고 그가 지방관으로 있을 때는 악행을 저지른 사람을 타협 없이 원칙대로 엄벌했다고 합니다. 고려 때 이렇게 청렴하고 강직한 관리를 표창하던 전통이 조선시대 청백리 제도로 이어지게 된 것이죠.

고려의 염리, 조선의 청백리는 청렴하고 가난하게 살았다고만 해서 될 수 있는 건 아니었나 봅니다. 청렴하면서도 강직하며 덕이 높은 이들에게만 주어지는 영예였죠. 그 기준과 정신은 어느 시대에나 통하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천년의 향기 궁중음악 정동방곡 듣고 왔습니다. 조선 개국공신 정도전이 태조의 위화도 회군을 찬미하는 뜻에서 지어올린 악장이었는데요. 오늘 들으신 선율은 고려의 서경별곡 후렴을 변경해서 부른 것인데 현재는 가사는 없어지고 기악곡으로만 전해지죠. 조선 세종 때 회례연에서 사용됐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 곡 집박의 김선한 정릉악회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FM 풍기말 이번에는 임준희 작곡 가야금 독주를 위한 젖은 옷소매 함께 하겠습니다. 박세연의 18연 가야금 연주입니다.

임준희 작곡 가야금 독주를 위한 젖은 옷소매 들으셨습니다. 이 곡은 작가 최명희의 소설 혼불에서 영감을 받아 쓴 것인데요. 한 여인이 배를 짜면서 상념에 젖어 지나온 삶에 대한 회한과 돌아오지 않은 님을 그리워하는 심정을 18연 가야금의 선율에 실은 곡이었습니다. 오늘 박세연의 18연 가야금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오늘 목요일 FM 풍류마을 우리 음악 우리 가락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이상규 작곡 피리 협주곡 자진 한입 함께하겠습니다. 문정일의 피리와 이상규가 지휘하는 KBS 국악관현악단의 연주로 함께하시죠.

이상규 작곡 피리 협주곡 자진한님 들으셨습니다. 문정일의 피리와 이상규가 지휘하는 KBS 국악관현악단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괴발은 고양이 발, 개발은 개의 발이다. 천방지축 들이뛰는 고양이와 개의 발자국으로 어지럽혀진 모습에서 글씨를 되는 대로 아무렇게나 써놓은 모양을 뜻하게 됐다. 괴는 고양이의 옛말이다. 언중은 괴발을 개발로 발음하고 뒷말을 쇠발, 즉 소의 발로 바꾼 개발 쇠발을 입에 올렸다. 또한 발음하기가 더 편하다는 이유로 개발 쇠발도 줄기차게 사용했다. 마침내 국립국어원은 개발 쇠발을 복수 표준으로 삼았다. 뜻이 전혀 다른 쇠발 개발도 있다. 이는 아주 더러운 발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고약한 발도 있는데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민다는 속담 속 오리발이 그렇다. 손진호의 지금 우리 말 글이라는 책에서 몇 구절 읽어드렸습니다. 동물의 발을 가지고 사람의 행동에 비유하는 말이 참 다양합니다. 동물들이 신을 신지 않고 이곳저곳을 마구 다닌다는 이유로 그 발을 나쁜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결국 그 말이 비유하는 것은 사람의 어지러운 글씨와 나쁜 짓입니다. 그 표현에 동원된 동물들은 좀 억울하지 않았을까요? 고양이와 개, 소와 오리의 발이 아무리 지저분해도 그들의 발자국이 아무리 어지러워도 사람이 하는 나쁜 행동이나 행정만큼 세상에 해를 끼치지는 않을 텐데 말이죠. 고양이와 개의 천진난만한 발걸음, 소의 우직한 발걸음, 열심히 헤엄치는 오리발 앞에서 인간의 발걸음은 얼마나 떳떳한가 생각해 봅니다.

임정원 작곡, 황대웅 편곡, 고향의 노래, 크로스오버 밴드 달빔의 연주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어느 지역에서는 폭우가 쏟아지는데 바로 옆 지역에서는 가뭄과 폭염이 이어지고 있네요. 중서부 지역은 집중호우로 피해가 큰데 동남권은 또 강수량이 부족하다고 하죠. 그래서 기후 양극화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모로 힘든 여름을 보내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입맛이 없더라도 저녁 식사 꼭 챙겨 드시고요. 건강 잃지 않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FM 풍류마을 백승주였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세상엔 참 작고 소중한 단어가 많습니다. 요즘엔 다양한 지역의 언어와 소수민족의 언어를 접할 기회가 늘었는데 그런 언어에서 특별히 아름다운 단어를 만날 때가 많죠. 이누이트족의 말에는 익트스와르포크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 올 것 같아서 괜히 문 밖을 서성이는 마음을 그렇게 표현한다고 하죠. 누군가 올 것 같은 예감을 표현할 때도 그 말을 쓰고 오기로 한 사람을 기다리면서 서성거리는 마음을 표현할 때도 익트스와르포크라는 말을 쓴다고 합니다. 그리움이나 설렘이라는 말로는 다 담을 수 없는 특별한 마음을 담은 이누이트의 단어. 낯설고 어렵지만 기억해두고 싶습니다. 누군가 우리

꽃 같아 문 밖을 서성이는 마음. 그 순수한 설렘과 그리움을 느껴본 적이 언제였던가 싶네요.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음악, 전기현입니다.

7월 23일 목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오늘 첫 곡은 라골론드리나 제비였습니다. 이 곡을 오늘 연주로 전해드렸는데요. 독일의 지터 연주자인 루디 크나블의 연주였습니다. 이어드린 곡은 이탈리아 뮤지컬 넘버였는데요. 피노키오라는 뮤지컬 가운데 Un vero amico, 진정한 친구 전해드렸습니다. 이 뮤지컬의 음악을 이탈리아 밴드 이프가 맡았는데요. 이프의 곡, 그리고 목소리는 마누엘 프라티니, 그리고 마우로 시모네였습니다. 피노키오와 루치니올로 역의 두 가수의 노래였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청취자 참여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곳에 남겨주시고요. KBS 콩을 통해서도 보내실 수 있고요. 문자 메시지도 가능한데요. #9310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사진 전부 가능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오늘은 실황중계 관계로 30분 일찍 방송을 마칩니다. 유튜브와 애플리케이션 콩을 통해 보실 수 있는 보이는 라디오는 오늘 하루 쉬고요. 내일 금요일에 함께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같은 클래식 곡을 다른 분위기로 재해석한 두 연주 이어서 전해드리죠. 알렉산더 보로딘의 곡 오페라 이고르곤 가운데 폴로베치인의 춤을 편곡했는데요. 먼저 들으실 곡은 일본의 기타리스트 키요츠구 아마노가 편곡하고 연주한 곡입니다. 제목을 이렇게 달았네요. As You in Santa Fe입니다.

보로딘의 오페라 이고르 공 가운데 폴로베치인의 춤을 편곡해서 연주한 두 곡이었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그 유명한 노래죠. Stranger in Paradise. 토니 베네트의 목소리가 떠오르는 이 노래를 오늘은 김지연의 바이올린, 마이크 렌지의 피아노, 제프 카니의 베이스, 그레디 테이트의 드럼 연주로 들으셨고요. 그전에는 Azure in Santa Fe라는 제목으로 일본의 기타리스트 키요츠구 아마노가 편곡하고 연주해 주었습니다. 이번에는 0802번 쓰시는 분께서 문자로 청하신 곡 전해드리죠. 비를 잔뜩 머금은 후덥지근한 여름, 이런 날 듣고 싶은 음악 신청합니다 라고 여름 음악을 정하셨어요. 네, A Summer Place, 영화 피서지에서 생긴 일의 테마, 막스 스타이너가 작곡한 이 곡, 퍼시페이스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가장 유명하죠. 오늘 준비했습니다.

세 곡을 이어드렸는데요. 제목에 여름이다 들어가 있죠. 하지만 세 곡의 분위기는 또 다 다르죠. 방금 들으신 곡은 레떼 안디앙, 인디안 썸머였습니다. 인디안 썸머는 여름이 다 지난 뒤에 또 다시 찾아온 무더위를 의미하죠. 이 레떼 안디앙, 조 다생의 노래였는데요. 이 곡 원래 토토 쿠트뇨, 이탈리아 뮤지션의 곡이죠. 알바트로스라는 그가 이끄는 밴드의 아프리카라는 곡이 원곡인데요. 오늘은 프랑스어 버전으로 조 다생의 목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그 전에 두 번째로 들으신 곡은 나른한 여름이죠. 썸머타임, 조지 거슈인. 네, 곡이죠. 오페라 포기와 베스에 흐르는 곡. 이 곡 오늘 엘라 피츠제럴드와 루이 암스트롱의 듀오로 전해드렸고요. 러셀 가시아 오케스트라가 함께했습니다. 가장 먼저 들으신 곡은 발랄한 여름 음악이죠. A Summer Place, 영화 피서지에서 생긴 일의 테마, 퍼시페이스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이번 주 애청자 여러분께 드리는 공연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디즈니 판타지아 인 콘서트 공연인데요. 디즈니의 상상력과 클래식 음악이 만나 탄생했던 전설적인 애니메이션 판타지아 기억하시는 분들 많죠? 그 판타지아와 판타지아 2000 속의 명장면들을 70인조 오케스트라의 라이브 연주와 함께 감상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콘서트입니다. 베토벤의 운명교향곡, 전원교향곡부터 드뷔시의 달빛, 스트라빈스키의 불새, 듀카의 마법사의 제자까지 클래식 명곡들을 판타지아 화면에 맞춘 디토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즐길 수 있는 공연입니다. 8월 4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리는 이 공연에 청취자 5쌍을 초대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홈페이지에 선물 신청 게시판에 신청액을 올려주신 분들 가운데 선정해서 다음 주 월요일에 공지사항을 통해 발표하겠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클래식 콘서트, 디즈니 판타지아 인 콘서트,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이번에는 6947번 쓰시는 분께서 문자로 청하신 곡 전해드리죠. 소지로의 대황아 신청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처연하면서도 고혹한 소리가 있을까 싶은 깊은 감명을 받았던 연주거든요. 하루 일과를 마칠 무렵에 들으면 오늘의 수고를 위로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셨네요. 네, 청하신 곡 전해드리죠. 일본의 작곡가이자 오카리나 연주자죠. TV 다큐멘터리 대황아의 테마곡 대황아입니다.

노르웨이에서 한때 국민 가수로 불린 리타 에릭슨은 1996년에 아일랜드 가수 돌로레스 퀸과 협업한 음반 티들란 갯벌을 발표했습니다. 이 음반에는 노르웨이 사람들이 어린 시절부터 듣는다는 노래가 수록되어 있는데 바로 블로만이라는 곡이죠. 이 곡이 처음 우리나라에 소개됐을 땐 노래 속의 블로만을 연인의 이름으로 오해한 경우도 있었지만 블로만은 노래 속 화자가 아끼는 염소 이름입니다. 하지만 블로만은 단순히 염소 한 마리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가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모든 존재를 상징하기도 하죠. 블로만은 노르웨이의 시인이자 언론인이었던 오스문 올랍손 비니에가 쓴 시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비니에는 실제로 염소를 키우는 목동이었는데 그가 키운 염소 중에 블로만이라는 이름의 염소가 있었다고 합니다. 블로만은 노르웨이어로 푸른 빛이 도는 검은색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하죠. 가사는 시인 비니에가 즐겨 쓰던 노르웨이 고어 기반의 방언 뉘노르스크로 되어 있는데 숲으로 풀을 뜯으러 간 염소 블로만이 저녁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자 걱정하는 소년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블로만은 어디에 있을까? 왜 돌아오지 않을까? 곰이 나타나 잡아갔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블로만의 어미 염소가 방울 소리를 울리며 늦게 돌아왔을 때 뭔가 불안한 낌새를 보였다는 기억. 그리고 평소에 블로만과 나누던 소소한 장난과 속삭임까지 소년의 애타는 마음이 잘 담겨 있죠. 비니의 시에 안느 하비가 곡을 붙이면서 블로만은 여러 세대가 함께 부르는 노르웨이의 대표적인 노래가 되었습니다. 리타 에릭슨과 돌로레스 퀸이 함께한 티들란 음반에선 노르웨이의 정서에 아일랜드의 켈틱 정서가 더해지면서 쓸쓸하고 신비로운 색채가 느껴집니다. 노래 속 소녀는 넌 아주 많은 걸 알고 있어, 블로만. 이제 나에게 대답해 주렴. 이렇게 애원하고 있죠. 소중하다는 건 이런 거라는 걸 맑고 서정적인 노래 블로만이 알려줍니다.

사랑한다는 건, 아낀다는 건 그 존재가 무사하기를 바라는 것, 그가 평화롭고 행복한 상태이길 바란다는 걸 이 노래를 들으며 생각하게 됩니다. 리타 에릭슨은 오빠와 함께 결성한 듀엣 에릭슨으로 활동했는데 1996년에 돌로레스 킨과 함께한 이 음반 티들란으로 주목할 만한 성과를 얻었다고 하죠. 아일랜드 포크 음악의 대모로 불리는 돌로레스 킨은 국경 너머의 아티스트들과 자주 협업했습니다. 1975년에 아일랜드 전통음악 밴드 데다난의 멤버가 됐고 한때 메리 블랙과 함께 활동하기도 했죠. 1989년에는 넬슨 만델라의 수감에 항의하면서 A Lion in a Cage를 불러서 아일랜드 싱글 차트 1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뮤직 인사이드, 오늘은

노르웨이 가수 리타 에릭슨과 아일랜드 가수 돌로레스 킨이 함께한 앨범 티들란에서 리타 에릭슨이 부른 블로만에 귀 기울여 봤습니다. 이번에는 슈만의 어린이 전경 작품 번호 15 가운데 총 13곡 가운데 7곡을 전해드립니다. 1곡 미지의 나라들, 2곡 신기한 이야기, 3곡 술래잡기, 4곡 조르는 아이, 5곡 만족, 6곡 큰 사건, 7곡 트로이메라이 꿈까지 전해드립니다. 블라디미르 호로비츠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슈만의 피아노 모음곡 어린이 정경 작품 번호 15 가운데 총 13곡 중에 1곡부터 7곡까지 전해드렸습니다. 1곡 미지의 나라들, 2곡 신기한 이야기, 3곡 술래잡기, 4곡 조르는 아이, 5곡 만족, 6곡 큰 사건, 7곡 트로이메라의 꿈, 블라디미르 호로비츠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매일 저녁 6시부터 2시간 동안 함께하고 있죠. 새벽 1시부터는 매일 재방송도 전해드리는데요. 오늘 방송은 중계방송 관계로 30분 단축 방송되다 보니까 오늘 재방송 시간 새벽 1시에는 지난주 금요일 7월 17일 방송분이 재방송되겠습니다.

두 곡을 이어드렸는데요. 방금 들으신 곡 꾸꾸루꾸꾸 팔로마였죠. 오늘 노마 윈스턴의 목소리로 전해드렸고요. 그 전에는 크리스 보티가 연주한 When I Fall in Love였습니다. 5005번 쓰시는 분께서 문자로 청하신 곡

이어드리죠. 스팅의 이 연주곡 신청합니다. 익산에서 병상에 누워 회복을 기다리는 53살 중년 송호인입니다 하셨어요. 오늘도 바람은 제게 조금만 더 견디면 된다고 조용히 속삭여줍니다 하셨네요. 네, 조금만 더 견디시고 일어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청하신 곡 전해드리죠. 스팅이 작곡하고 도미닉 밀러가 기타를 연주했죠. Saint Agnes and the Burning Train입니다.

세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아르헨티나의 포크록 가수인데요. 가브리엘라의 노래였어요. 재즈 기타리스트인 빌 프리셀이 작곡한 곡인데요. 트렌 델라 메디아노체, 심야 열차, 자정의 기차라는 제목의 노래였습니다. 빌 프리셀의 전자기타 연주도 함께 했고요. 그 전에는 기차는 8시에 떠나네, 미키스 디오도라키스의 곡을 마리아 디미트리아디의 목소리로 전해드렸고요. 가장 먼저 들으신 곡, 스팅의 Saint Agnes and the Burning Train 연주곡이죠. 도미닉 밀러의 기타 연주였습니다. 이번에는 샤론 버치, 북아메리카 원주민 나바호족 어머니를 가진 샤론 버치의 노래 콘송 들어보시죠.

샤론 버츠가 노래한 북아메리카 원주민의 춤곡 콘송이었습니다. 잠시 후 7시 30분부터는 서울 롯데 콘서트홀에서 열리는

서울시 양과 지휘자 수산나 멜키의 슈베르트 그레이트 공연을 중계방송합니다. 버르토크의 피아노 협주곡 3번, 슈베르트의 교향곡 9번 그레이트를 감상할 수 있는 이 방송 이어서 많은 청취 바랍니다. 내일 세상의 모든 음악은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끝곡 레베카 피지언의 스페니쉬 할렘 이 곡 남겨드리면서 인사드리죠. 세상의 모든 음악 지금까지 프로듀서 정혜진, 작가 김미라, 진행의 전기현이었습니다. 내일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KBS 클래식 FM 실황특집 주계방송 진행을 맡은 최윤규입니다. 오늘은 서울 롯데콘서트홀에서 열리는 서울시향의 정기연주회 공연 실황을 전국에 중계방송해드립니다. 오늘 들으실 서울시향의 음악회에는 핀란드의 지휘자 수산나 멜키가 이끌어갑니다. 수산나 멜키는 헬싱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수석 지휘자를 거쳐서 현재는 이 오케스트라의 명예 수석 지휘자로 활동 중입니다. 멜키는 특히 악보를 생생하게 구현해내는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데 오늘 음악회 후반부에 프란츠 슈베르트의 대작이죠. 그레이트 교향곡 C장조를 선보입니다. 먼저 이번 공연 첫 곡으로는 헝가리 작곡가 벨라 바르톡의 피아노 협주곡 3번이 연주됩니다. 바르톡의 피아노 협주곡 3번은 20세기 피아노 협주곡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작품으로 손꼽히고 있는데요. 오늘 공연에서는 현대음악의 수호자라고 불리는 피아니스트 피에르 로랑 에마르가 피아노 연주를 맡아서 더욱더 기대를 모읍니다. 잠시 후 첫 곡으로 연주될 벨라 바르톡의 피아노 협주곡 3번. 이 작품은 바르톡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그의 아내 디타 파스토리를 위해서 작곡한 유작입니다. 미완성으로 남은 작품인데요. 마지막 17마디가 미완성이죠. 다행히 그의 제자 셀리 티보르가 이 곡을 완성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 곡은 연주가 가능합니다. 바르톡이 이전에 작곡했던 피아노 협주곡을 들어보면 좀 불협화음이 좀 날카롭고 타악기적인 성격이 있지만 이제 들으실 피아노 협주곡 2번에서는 한결 서정적이고 부드러운 면이 강조되어 있는데요. 아마도 이 협주곡이 바르톡의 부인 디타 파스토리의 생일 선물로 생각돼서 그렇게 작곡된 곡이라서 좀 부드럽게 쓴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1악장은 알레그레토, 2악장은 아다지오 렐리지오소, 3악장 알레그로 비바체, 이렇게 3악장 구성입니다. 네, 피아니스트 피에르 로랑 에마르 무대로 입장하고 있습니다. 벨라 바르톡의 피아노 협주곡 3번 2장조 전악장을 피에르 로랑 에마르의 피아노 연주, 수산나 멜키가 지휘하는 서울시향의 연주로 들으시겠습니다.

벨라 바르톡의 피아노 협주곡 제3번 2장조 전악장 감상하셨습니다. 피아노 연주의 피엘 로랑 에마르 그리고 수산나 멜키가 지휘하는 서울시립교향악단이 함께 연주했습니다. 네, 현대음악의 수호자라고 불리는 피엘 로랑 에마르 역시 굉장히 냉철한 태도로 단순하면서도 명료하게 이 곡의 메시지를 아주 잘 전달해낸 연주 들려줘서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피에르 로랑 에마르는 지난 2023년에도 서울시향과 함께 연주를 했었죠. 그 당시에는 또 리게티의 피아노 협주곡을 아주 훌륭하게 연주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벨라 바르톡의 피아노 협주곡 3번 이 곡은 특히 또 2악장이 굉장히 명상적인데 그런 어떤 명상적인 영적인 느낌도 잘 살려낸 연주 들려줬습니다. 네, 지금 피에르 로랑 에마르와 지휘자 수산나 멜키 무대로 나와서 아까 2악장에서 굉장히

0: 멋진 솔로를 들려준 목관 주자들을 일으켜 세우면서 박수 보내고 있고요. 이제 서울시장 단원들 모두 일어나서 관객들의 환호에 답하고 있습니다. 피에르 로랑 에나르와 수산나 멜키 관객들을 향해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피에르 로랑 에마르는 1957년 프랑스 태생의 피아니스트입니다. 현대음악 연주에 특히 뛰어난 피아니스트로 알려져 있고요. 헬무트 라칸만, 제르지 크루탁, 올리비에 메시앙 등의 현대음악 거장들과 긴밀하게 협업하면서 수많은 신작들을 초연해왔습니다. 특히 올해 또 그의 음악적인 동반자 제르지 크루탁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서 발매한 음반도 있죠. 네, 앙콜 연주입니다.
1: Maybe somewhere Jörg Kurtag is a successor of Bartok. He is 100 years old in 26, and I would propose to celebrate him with two pieces of his Jatekok, his games for piano solo.

피아니스트 피에르 로랑 에마르의 앙콜 연주 들으셨는데요. 네, 역시 올해 탄생 100주년을 맞이한 제르지 크루타악의 곡을 앙콜로 연주했습니다. 크루타악의 야테콕, 조용한 대화를 비롯한 두 곡의 크루타악의 곡을 연주했는데, 앞서 바르톡의 협주곡을 연주하고 나서 크루타악이야말로 바르톡의 계승자다, 그리고 올해 탄생 100주년이다 하면서 앙콜곡을 소개를 했습니다. 네, 피에르 로랑 에마르의 피아노 연주 들으셨고요. 이제 쉬는 시간입니다. 쉬는 시간 동안 피에르 로랑 에마르의 음반 중에서 들으시겠습니다. 앞서 바르톡의 피아노 협주곡 3번을 서울시향과 아주 멋지게 연주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음반으로는 바르톡의 피아노 협주곡 2번 G장조 가운데 2악장 아다지오 비오 아다지오 프레스토 들으시겠습니다. 피에르 로랑 에마르의 피아노 연주, 에사페카 살로네니 지휘한 샌프란시스코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벨라 바르톡의 피아노 협주곡 2번 가운데 2악장 감상하셨습니다. 피에르 로랑 에마르의 피아노 연주, 에사페카 살로네니 지휘한 샌프란시스코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롯데 콘서트 홀로부터 생방송으로 전해드리고 있는 서울시향의 정기연주의 공연 실황을 듣고 계십니다. 쉬는 시간 동안 음반 한 곡 들으셨고요. 이제 잠시 후에 수산나 멜키의 지휘로

슈베르트의 교향곡 9번 C장조가 연주됩니다. 이 곡은 흔히 그레이트 교향곡이라고 불리죠. 전곡 연주 시간이 50분을 훌쩍 넘는 대작이라서 이제 그레이트 교향곡이라고도 하는데 사실 이 곡이 그레이트라고 불리는 까닭은 물론 위대하고 또 길고 그런 뜻도 있지만 또 슈베르트가 작곡한 또 다른 C장조의 교향곡 6번과 구별하기 위해서 또 그레이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6번 교향곡을 작은 C장조 교향곡이라고 한다면 이제 들으실 교향곡 9번은 좀 큰 대작이라는 의미로 C장조 교향곡이라고 불립니다. 근데 이 곡이 생전에 전악장이 초연되지 못했는데 아마도 이 곡이 너무 길어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슈만이 이 곡의 악보를 발견해서 초연을 생사시킨 일화들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네, 수산나 벨키 무대로 입장하고 있습니다. 슈베르트의 교향곡 9번 C장조 그레이트 전악장을 수산나 벨키가 지휘하는 서울시향의 연주로 들으시겠습니다.

프란츠 슈베르트의 교향곡 제9번 C장조 일명 그레이트 전 4악장 모두 감상하셨습니다. 수잔나 멜키가 지휘하는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연주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롯데콘서트홀로부터 생방송으로 전해드리고 있는 서울시향의 공연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지휘자 수잔나 멜키 슈베르트의 교향곡 9번을 정말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해석해냈습니다. 멜키의 지휘를 보면서 머릿속에 아주 치밀하게 구성되어 있는 그 작전 계획을 완벽하게 소리로 구현해낸 정말 뛰어난 지휘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슈베르트의 교향곡 9번은 굉장히 길기도 하고 좀 지루하게 연주될 위험이 있는 작품이기도 한데 대단했습니다. 1악장 도입부에 그 서주는 굉장히 좀 여유있게 시작하다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주부로 넘어가는 그런 장면에서 마치 교향곡, 또 베토벤의 교향곡을 연상시키기도 했고요. 특히 2악장이 굉장히 있죠. 2악장 안단테 콘 모토 중간에 그 불협화음이 그 정도였나 할 정도로 굉장한 극적인 그런 연주를 들려줬습니다. 네, 수잔나 멜키 굉장히 오늘 관객 반응도 뜨거운데요. 네, 수잔나 멜키 지금 오늘 공연 리드한 웨인님 부악장과 악수를 했고 네, 관객들을 향해서 인사를 하면서 환호에 답하고 있습니다. 핀란드 출신의 지휘자 수잔나 멜키 지난 2009년에도 서울시향을 지휘한 적이 있었죠. 그 당시에는 아르스노바라고 하는 그 현대음악 시리즈를 지휘해서 굉장히 강한 인상을 남겼는데 오늘 무대에서는 정말 클래식 중에 클래식이라고 할 수 있는 슈베르트의 교향곡 9번 정말 그 이 곡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고 또 이 곡의 핵심을 잘 파악하고 있는 그런 해석으로 관객들의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네, 수잔나 멜키 지금 서울시향 단원들을 향해서 그 공을 돌리는 듯한 그런 포즈를 취하고 전체 단원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굉장히 그 슈베르트 교향곡 9번은 자주 연주되는 곡이고 사실은 또 쉽지 않은 곡인데 오늘 공연은 제가 본 슈베르트 그레이트 교향곡 해석 중에 가장 인상적이고 아주 훌륭한 해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수잔나 멜키 합창석 쪽에 관객을 향해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잔나 멜키는 헬싱키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수석 지휘자를 거쳐서 지금 또 교수로서 후진 양성에도 힘쓰고 있고 자유롭게 전 세계 오케스트라들을 이제 개관 지휘하면서 보내고 있는데 인터뷰를 보니까 오페라 지휘에 좀 더 시간을 쏟기 위해서 상임 지휘자직을 지금 현재 맡지 않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본 적이 있는데 정말 오페라와 같은 슈베르트 교향곡 연주 들려줬습니다. 지금까지 롯데 콘서트홀에서 보내드린 KBS 클래식 FM 실황 특집 수잔나 멜키의 슈베르트 그레이트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정현, 기술 황수호, 곽송학, 김정규, 진행의 최은규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정규방송 시간까지 음악 들으시겠습니다. 시벨리우스의 레민 카이넨 모음곡 작품 번호 22, 수산나 밀키가 지휘하는 헬싱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다운 가곡 배창복입니다. 비가 오는 오후 버스 정류장 지붕 아래에 서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빗방울은 바람을 타고 조금씩 발끝까지 스며듭니다. 멀리서 승용차 한 대가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정류장 앞으로 다가옵니다. 물이 튀겠다 싶었는데 예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도로 위 고인 빗물을 힘껏 밀어올리며 차가 지나갑니다. 얼른 우산을 앞으로 기울이고 몸을 뒤로 한 걸음 물렸죠. 겨우 피했다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하필 발을 디딘 곳이 움푹 빗물이 가득 고여 있던 곳이었습니다. 곧바로 발을 뺐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양말이 축축히 젖어오는 것이 느껴집니다. 이런 날이 있죠. 눈앞의 문제를 피하려고 급히 한 걸음 물러섰는데 정작 다른 어려움 속으로 들어설 때가 있습니다. 당장은 잘 피했다고 안도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야 또 다른 불편이 시작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고 허탈해지기도 합니다. 젖은 양말은 갈아 신으면 되고 신발은 말리면 다시 신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어쩌면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 하나쯤은 생길지 모릅니다. 피하려던 일을 피했더니 다른 일이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너무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축축할 뿐 시간이 지나면 금세 마를 테니까요. 정다운 가곡 오늘 준비한 첫 곡은 김명희 씨 이한삼곡 비입니다. 소프라노 차수정의 노래입니다.

김숙선 씨, 황덕식 곡 기다리는 마음, 테너 김태모의 노래였습니다. 그 전에 들으셨던 곡은 김명희 씨, 이한삼 곡 비였는데요. 소프라노 차수정의 노래였습니다. 김수월 씨, 김연준 곡 집이, 테너 팽재유의 노래로, 김민부 씨, 장일남 곡 성류, 소프라노 유미숙의 노래로 전해드립니다.

김수월 씨 김연준 곡 집이, 테너 팽재유의 노래로, 김민부 씨 장일남 곡 성류, 소프라노 유미숙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김재호 씨 이수인 곡 김규환 편곡 고향의 노래 오늘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수원시립합창단의 노래로 전해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죠. 배창복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미국의 한 시골 버스 기사는 가끔 마이크를 들고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 동행하는 자녀의 키가 1m 12cm 이상이면 그 자녀에 대해서는 버스 요금을 전액 다 내줘야 합니다. 이 점은 요금 박스에도 써 있습니다. 그러나 25살이 넘는데 아직도 부모 집에서 함께 살고 있다면 그 자녀는 자신의 버스 요금은 물론 부모님과 그 동행자들의 버스 요금까지도 다 내야 합니다.

미국에서 성인 자녀의 독립이 당연하고도 중요하죠. 우리에게도 자연스러운 현상이 된 지 꽤 됐습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25살 이후로도 여전히 함께 살거나 독립했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자녀들도 적지 않습니다. 어느 쪽이 됐든 어떤 사정이 됐든 함께하는 여름이 힘들지 않기를, 오히려 서로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지는 시간이기를 바라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밤과 음악, 이상협입니다.

마이클 호페의 Children's Waltz 보내드렸습니다. 목요일 밤 당신의 밤과 음악입니다.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는 샵 93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과 모바일 콩 열려 있습니다. 요즘에 다들 휴가 가셨나요? 예, 사연이 예전에 비해서 조금 줄어든 느낌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럴 때가 기회입니다. 그리고 기회는 찬스입니다. 이럴 때 사연을 적어주시면 100% 소개되고 신청곡도 여러분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새싹이십니다. 4388번 협디 오프닝 멘트 시그널 선율 너무 좋아서 하늘이 두 쪽 나도 듣기 위해 알람 설정을 해뒀습니다. 오프닝 멘트 듣고 있으면 그 순간 세상과 단절된 천상에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이런 참 극찬, 칭찬을 먹고 저희 프로그램은 무럭무럭 자라납니다. 요즘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하늘이 두 쪽이 난 건가 할 그런 순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에 비 피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새싹 권소정 씨, 클래식은 잘 몰라서 신청은 못하고 듣는 건 좋아해서 거의 매일 듣고 있는 조용한 애청자입니다. 저 같은 청취자도 있어요. 잘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뭐 듣다 보면 알게 되는 것도 있고요. 몰라도 됩니다. 그냥 듣는 게 좋으시면 그냥 들으시면 되죠. 그리고 혹시 요런 느낌의 음악을 좀 찾아달라 두루뭉술하게 적어주시면 또 저희 안종호 PD가 찰떡같이 취향에 맞춰서 선곡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게 바로 AIC 때에 저희가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해봤습니다. 새싹 2698번 채널 돌리다 급정지했습니다. 왠지 고정 채널이 될 것 같은 느낌. 첫날이니 신청곡은 패스. 오늘은 듣기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반갑습니다. 이 채널 돌리다가 이 많은 프로그램들 중에 당신의 밤과 음악을 골라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채널 돌리다가 혹시 뭐 라디오 고장 나신 건 아니죠? 이 라디오 채널 돌리는 게 고장 나서 93.1MHz가 고정이 돼서 클래식 FM만 듣는다 이런 분들도 종종 계십니다. 첫날이니 오늘은 듣기만 하겠습니다. 일단 간을 좀 보시겠다는 얘기시겠죠. 아무튼 어느 날 문득 마음에 드신다면 슬쩍 신청곡 적어주시면 성심성의껏 소개해드리겠습니다. 9512번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호캉스 왔어요. 버스로 10정거장도 안 되는 같은 서울의 옆옆 동네 작은 호텔에 왔는데 숲이 보이는 창이 있는 방에서 머물고 싶은 마음이 커서 찾아본 결과 30년 전 살던 동네로 오게 됐습니다. 미리 챙겨온 태블릿 PC로 당밤 들으면서 창밖에 숲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루만 있어도 이렇게 행복한데 이런 집에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셨네요. 이 호캉스 가시는 분들, 부러워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물론 뭐 휴가를 못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정말 이 휴가 갈 여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호캉스를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 뭐 멀리 간다고 휴가는 아니죠. 여름에는 그냥 시원한 데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편안하게 당신의 밤과 음악 즐기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종종 사연 주시는 박준천 씨입니다. 지난 화요일 밤 경주에서 조성진의 공연 혼자 즐겼습니다. 대체 티켓팅을 어떻게 하신 겁니까? 배우고 싶습니다. 대단하신데요. 열정적인 그의 연주를 들으니 무덥고 습한 여름이 따뜻하기만 합니다. 따뜻한 여름 처음 듣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예, 따뜻한 여름은 별로 부럽진 않네요. 공연이 9시 50분에 끝나 다행히 당밤 들으면서 대구까지 무사히 운전해서 왔답니다. 요즘 새싹 청취자님 사연들이 많이 소개되는데 문득 새싹 청취자의 반대는 뭘까 혼자 생각하면서 AI에게 물어볼까 했지만 운전 중이라 물어보지 못했네요. 요즘 AI 음성 기능도 매우 잘 됩니다. 친구처럼 이렇게 옆에 두면 여러 가지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새싹 청취자란 표현은 너무 고운 말 같아요. 우린 모두 어느 계절의 새싹이었겠죠. 어제 마지막 앙코르 연주로 들은
베토벤의 비창 2번 신청합니다. 조성진 연주 아니어도 좋습니다 하셨는데, 아 정말 뭐 열정이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티켓팅 능력도 배우고 싶고요. 새싹의 반대말 뭘까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뭐 다양하게 있겠죠. 하지만 헌싹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씨앗이 어떤 씨앗일지는 여러분의 마음에 달려있습니다. 싹이 텄는데 알고 보니 소나무이신 분도 계시고, 또 대나무인 분도 계시고, 알고 보니 쌀인 경우도 있습니다. 예, 오래 듣고 씨앗을 틔워봐야 아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새싹분들은 무조건 오래 청취하셔야 내가 누군지 알게 됩니다. 베토벤의 2악장 앙코르 연주곡이었다고 하셨는데, 지난 월요일에 저희가 들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조성진의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라벨의 밤의 가스파르 중에서 옹딘, 물의 요정, 조성진의 피아노입니다.

라벨의 밤의 가스파르 중에서 물의 요정 조성진의 피아노였습니다. 이번에는 레너드 번스타인의 웨스트사이드 스토리 음악을 준비했습니다. 여름에는 또 이 곡을 듣는 분들이 이 웨스트사이드 스토리를 좋아하는 분들이 또 많이 계셔서 저희가 준비해봤는데요. 먼저 I Feel Pretty 메조소프라노 에밀리 단젤로의 목소리고요. 마리아는 테너 조셉 갈레아, 서메어 소프라노 르네 플레밍의 음성, 이 두 곡은 이어집니다. 노래는 만토바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리고 마지막 곡 아메리카는 다니엘 호프의 바이올린, 쥐리 체인보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레너드 번스타인의 웨스트사이드 스토리의 음악들을 모아서 보내드렸습니다. 먼저 I Feel Pretty, 메조 소프라노, 에밀리 단젤로, 마리아, 조셉 갈레아, 테너, 그리고 소프라노 르네 플레밍의 음성으로 Somewhere. 이 곡들은 만토바니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함께 했고요. 지금 들으시는 곡은 아메리카였습니다. 다니엘 호프의 바이올린, 쥐리 추인보 오케스트라가 함께 했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음악은 오스트리아 작곡가 후고 볼프의 음악입니다. 1887년에 현악 4중지용으로 작곡된 실내 악곡인데요. 경쾌한 선율 그리고 또 충곡 리듬이 아주 매력적인 곡입니다. 이탈리안 세레나데 함께 하시죠. 에머슨 스트링 퀄텟입니다.

후고 볼프의 이탈리안 세레나데, 에머슨 현악 사중주단이었습니다. 이어서 현을 위한 세레나데 C장조 작품 48 중에 3악장 엘리에즈이 이어드리겠습니다. 세면 비슈코프가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입니다.

차이콥스키의 현을 위한 세레나데 C장조의 3악장 엘레지, 세미온 비슈코프가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였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밤의 한 페이지입니다. 오늘은 19세기 영국 작가 에밀리 브론테의 소설 폭풍의 언덕 한 페이지 만나보시죠.

에밀리 브론테는 유례가 드문 세 자매 소설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제인 에어의 작가 샬롯 브론테와 아그네스 그레이를 쓴 앤 브론테가 그 자매들입니다. 세 자매의 실제 삶은 외롭고 비극적이었습니다. 영국 요크셔 하워스 목사관의 안개 잦은 황량한 황야지대에서, 그것도 외딴 집에서 살았습니다. 물리적으로도 외딴 집이었지만 세 자매의 성격이나 일상도 세상과 단절된 고독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들의 작품은 최고의 고전 작품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중 폭풍의 언덕은 에밀리 브론테가 쓴 유일한 소설입니다. 영문학의 3대 비극이자 세계 문학사의 10대 소설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히스꽃 가득한 황야의 저택 웨더렁하이츠는 원래 언쇼 가문의 저택이었습니다. 캐서린은 그 가문의 딸이었죠. 히스클리프는 그 집안으로 입양되어 온 고아였습니다. 두 사람은 크면서 격렬한 사랑에 빠집니다. 하지만 캐서린은 가문의 회생을 위해서 에디거 린튼과 결혼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히스클리프는 집을 떠납니다.

히스클리프가 외도랑 하이츠를 떠나던 날을 유모 넬리는 이렇게 회상합니다. 넬리, 내가 살아있는 한 그 어떤 사람을 위해서도 나와 히스클리프는 헤어질 수 없어. 그런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면 난 린튼 부인이 되지 않을 테야. 하지만 이제 와서 히스클리프와 결혼하면 내 품위가 떨어질 거야. 히스클리프와 내가 결혼하면 우리는 거지가 될 수밖에 없어. 하지만 린튼 씨와 결혼하면 히스클리프를 도와서 자립하게 하고 그를 구박하는 오빠의 손에서 빠져나갈 수 있게 할 수 있어. 대체 누가 우리 두 사람을 갈라놓겠어? 내가 살아가는 보람은 바로 히스클리프야. 넬리, 나 캐서린이 바로 히스클리프야. 그는 늘 내 마음속에 있어. 하지만 캐서린 아가씨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저는 그곳에서 히스클리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가 벤치에서 일어나 소리도 없이 도망쳐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아가씨가 린튼 대령이 아닌 그와 결혼하면 자기의 품위가 떨어진다고 하는 데까지만 듣고 그 다음 말은 듣지도 않고 나가버린 겁니다. 히스클리프가 없어진 거란 캐서린 아가씨는 아무리 달래도 천둥 소리가 커지면서 굵은 빗방울이 발밑에 튀기 시작해도 아랑곳 없이 간간이 히스클리프 이름을 부르고 귀를 기울이다가는 소리내 울곤 했습니다. 자정이 되도록 저희들은 깨어 있었는데 폭풍우가 세차게 웨더링 하이츠를 휘몰아쳤습니다. 그날 밤 이후 히스클리프에게선 3년간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밤이한 피지 오늘은 19세기 영국 작가 에밀리 브론테의 소설 폭풍의 언덕 한 페이지 만나봤습니다. 이 폭풍의 언덕도 그런 책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제목은 너무 유명한데 책은 정말 유명한데 읽어본 사람 많지 않은 뭐 노인과 바다 같은 그런 고전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에 의외로 이 젊은 분들이 고전 소설을 많이 읽어서 고전 판매가 늘고 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여름에 제목은 아는데 읽지 못했던 그런 책들 한번 골라서 독서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하신 음악, 알프레드 뉴먼의 음악, 영화 폭풍의 언덕 중에서 캐서린의 테마, 프라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함께 했습니다. 핸드폰 뒷번호 1630번, 당밤 듣고 있다가 갑자기 듣고 싶은 곡이 있어서 문자 보내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곡인 브람스의 인터메초가 듣고 싶어서 신청합니다 하셨습니다. 살다 보면 갑자기 먹고 싶은 것도 있고 갑자기 가고 싶은 것도 생기고 갑자기 듣고 싶은 음악도 생기는 법입니다. 브람스의 인터메초 A장조 작품 118의 2 라두루프의 피아노입니다.

브람스의 인터메쪼의 장초, 라두루프의 피아노였고요. 코른골트의 헛소동 모음곡 작품 10일 중에서 인터메쪼, 앙드레 프레빈이 주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였습니다.

미만키 당신이 그립습니다. 안드레 보첼리의 음성 케니쥐의 소프라노 색소폰 연주였습니다. 이번에는 자주 듣는 음악 말고 우리에게는 다소 생소한 20세기 잉글랜드 작곡가 겸 교사 그리고 또 작가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마이클 허드의 음악을 준비했습니다. 1968년에 쓴 곡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 곡은 새로운 장르의 네오클래식 음악으로 불리면서 흔히 얘기하는 포켓 바이올린 콘서체르토, 작은 바이올린 협주곡으로도 표현되기도 합니다. 3악장 구성인데요. 새로운 감성의 네오클래식 음악들 한번 관심 가져보시는 걸 좋을 텐데요. 그 시작으로 마이클 허드의 음악 어떠실까 싶습니다. 심포니아 콘체르탄테 준비했습니다. 1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 2악장 안단테, 3악장 프레스토, 로버트 깁스의 바이올린, 데이빗 로이드 존스가 지휘하는 로열 발레 심포니아입니다.

마이클 허드의 음악이었습니다. 심포니아 콘체르탄테 전악장, 1악장부터 3악장까지 로버트 깁스의 바이올린, 데이빌 로이드 존스가 주의하는 로얄 발레 심포니아였습니다. 엘가의 오르간 소나타 G장주 작품 28 중에서 3악장 안단테 에스프레시보, 키스 존의 오르간 연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오르간은 런던 템플처치에 있는 아주 오래된 오르간입니다. 함께 하시죠.

키스 존의 오르간 연주로 엘가의 오르간 소나타 G장조의 3악장 보내드렸습니다.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칸타타 바흐 작품 번호 106 하느님의 시간이 최상의 시간 중에서 1곡 소나티나입니다. 네덜란드 형제 듀오 루카스 앤 아르투르 유센의 포핸즈 피아노입니다.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음악 두 곡이었습니다. 먼저 칸타타 바흐 작품 번호 106, 하느님의 시간이 최상의 시간 중에서 1곡 소나티나, 루카스앤 아르트루유센, 네, 포엔즈 피아노였고요. 지금 들으신 골드베르크 변주곡 바흐 작품 번호 988 중에 25번 변주, 임윤찬의 피아노였습니다.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0번 D단추, 쾌열번호 466 중에서 2악장 로망스, 미스코 우치다의 피아노, 클리브랜드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이번에는 오스카 아메리칸토의 음악입니다. Do you remember still that Kim? 그대는 아직도 그 성가를 기억하는가? 바르톤 요르마 힌넨의 음성, 타피올라 합창단이 함께합니다.

성가 오 신실하신 주, 필 드리스콜의 트럼펫 연주로 남겨드리면서 목요일 밤 당신의 방과음악 오늘 순서 마칩니다. 제작의 안종호, 작가 김경미, 저는 이상협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여름 저녁 피어나 밤새 향기를 내뿜고 다음날 아침이면 조용히 시드는 꽃, 해질 무렵 핀다고 해서 오후 4시의 꽃, 밤의 아름다움을 드러낸다고 해서 밤의 미인, 저녁밥을 지을 무렵 핀다고 해서 밥하는 꽃, 이 밤에 사람들의 눈길을 끈다고 해서 기생꽃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식 이름은 분꽃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래의 날개비의 홍소연입니다. 분꽃이라는 이름은 까만 씨앗 속 하얀 가루에서 붙은 이름입니다. 그 가루가 옛날 얼굴에 바르던 분을 닮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옛사람들은 분꽃에 이름을 붙이면서 꽃피는 시간뿐 아니라 작은 씨앗 속까지 찬찬히 들여다봤다는 건데요. 어쩌면 처음에는 밥하는 꽃으로 불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씨앗 안에 숨은 하얀 가루를 발견했겠죠.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봐서는 알 수 없는 게 있다는 것. 오래 들여다봐야 비로소 보이는 게 있다는 것. 분꽃은 우리 마음에도 고운 분을 발라주는 것 같습니다. 사람도 꽃도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좀 더 오래, 좀 더 깊이 들여다보라는 고운 지혜의 분을 말이죠.

7월 23일 목요일입니다. KBS 클래식 FM 노래 날개 위에 로베르트 슈만의 가곡으로 문 열었습니다. 1840년 일명 가곡의 해 예비 신부 클라라에게 결혼 선물로 바친 작품이죠. 연가곡 미르테의 꽃 작품 번호 25. 그래서 제목도 이 순결한 신부를 상징하는 은매화 미르테입니다. 26곡이 수록도 있는데요. 그 중에서 두 곡 함께 했어요. 일곱 번째 곡, The Lotus Bloom의 연꽃. 달빛을 받으면서 한밤에 몰래 수줍게 피어나는 연꽃의 신비로움을 노래한 곡입니다. 이어서 24번째 곡, Du bist wie eine Blume. 그대는 한 송이 꽃과 같네. 연인의 행복을 기원하는 마음이 담긴 노래까지 감상하셨습니다. 바리톤 플로리안 베쉬, 말콤 마티누의 피아노 연주로 목요일 노래의 날개 위에 첫 곡, 두 번째 곡 함께 했어요. 오늘 오프닝 전해드리면서 저 어렸을 때 분꽃 따다가 귀고리처럼 귀에 걸었던 기억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 또 떠오른 시 하나.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나태주 시인의 풀꽃도 생각이 났습니다. 사람도 꽃도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좀 더 오래, 좀 더 깊이 들여다보자.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겨 봅니다. 이진희 님하고 저하고 이럴 때 그 우스갯소리로 찌찌뽕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맞죠? 분꽃 꽃받침 부분 살살 뽑아서, 그리고 살살 뽑아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거 끊어지거든요. 귀고리 만드셨다고. 근데 저는 이건 몰랐어요. 씨앗 안에 하얀 부분으로, 그러니까 분꽃이란 이름을 얻게 된 연유죠. 그 하얀 가루로 바닥에 그림도 그리셨다고. 오. 이영선님, 오후 4시 꽃? 노날 꽃? 아, 그러네요. 이제 분꽃은 노날 꽃인 걸로. 1545 쓰시는 분, 분꽃은 단내가 기가 막힙니다. 뿌리는 굵고 가지가 많이 갈라지며 해지기 3시간 전에 피는 미스테리. 분꽃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그리고 박진미님, 분꽃의 꽃말이 수줍음, 소심, 겁쟁이라네요. 아, 그렇군요. 이 연꽃이랑 비슷하네요. 그죠? 오늘 첫 곡으로 들으신 한밤에 몰래 수줍게 피어나는. 조창현님, 첫 곡 많이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첫 곡 미루태보고 노날도 계속 듣겠습니다 하셨어요. 자, 이번에는 조금 더 시대를 현대 쪽으로 와볼까요? 후기 낭만주의 예술가극을 책임졌던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작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돌프 폰 샤크헤시의 곡을 붙였는데요. 사랑하는 연인에게 다른 사람들이 잠에서 깨지 않도록 살며시 문을 열고 나와서 정원으로 가자고, 그런 가사를 담은 달콤하고 비밀스러운 노래 슈텐트션 세레나데 들어보시죠. 소프라노 아를리노제, 달튼 볼드윈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로베르트 슈만 다음 독일 리트를 발전시켰던 두 명의 작곡가네요. 후고 볼프의 Das Ständchen Serenade 방금 들으셨습니다. 뭐 좀 두 곡의 세레나데를 전해드렸는데 이 가사의 내용이 꽤 흥미롭습니다. 세레나데 하면은 그 사랑의 노래를 부르는 당사자의 어떤 심정을 표현하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이 노래는 한 젊은이가 연인의 창문 아래 세레나데를 부르는 걸 보면서 나이든 노인, 화자가 쓸쓸하게 과거의 그 자신의 사랑, 추억을 회상한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테너 이안 부스트리치, 안토니오 파파노의 피아노 연주를 보내드렸고요. 먼저 전해드린 독일 리트,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작품이었죠. 세레나데. 역시 사랑의 노래였습니다. 소프라노 아를린 오제가 불렀고요. 달튼 볼드윈의 피아노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모차르트의 오페라 차이데 중에서 대표적인 아리아 편히 쉬세요 나의 님이여 루에 삼프트 마인 홀드 슬리벤 감상하시겠습니다. 트리키에의 술탄에게 붙잡혀 있는 차이데가 자신과 같은 신세인 노예 고마치의 잠든 모습을 바라보면서 부르는 애틋한 사랑의 노래입니다. 편히 쉬어요 사랑하는 이여 그대의 행운이 깨어날 때까지 잠드소서 어떤 생각도 당신을 떨게 하지 않을 것이며 어떠한 걱정도 이 밤을 방해하지 못하래. 소프라노 모이카 에르드만, 안드레아 마르코니 지휘하는 라세트라 바젤 바로크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모차르트 오페라 차이데 중에서 차이데가 부르는 아리아였습니다. 편히 쉬세요, 나의 님이요. 소프라노 모이카 에르트만이 불렀고요. 안드레아 마르코니 지비아는 라세트라 바젤 바로크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오늘 오프닝에서 분꽃 얘기했잖아요. 그랬더니 또 친절히 사진을 보내주신 우리 노날 가족에 계세요. 169 하나 쓰시는 분. 와, 이 분꽃은 또 색깔이 아주, 이 분꽃 하면은 그 진한 꽃분홍색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러기 마련인데 노란색하고 또 묘하게 섞였네요. 분꽃이 오늘 늦잠을 자나 봐요. 4시인데 아직 안 일어났네요. 아직 활짝 피진 않았어요. 분꽃을 무척 좋아하신다고. 사진 고맙습니다. 이영자님. 빨간 백일홍 꽃이 너무 예뻐 씹어두려고 했는데 자꾸 잊어버려서 아직 못했다고 논할 끝나고 나가볼까 합니다.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오늘은 꼭 씨를 받으시길. 그리고 전은주님도 오셨고 오랜만에. 처음 들어와 인사하신다는 박선영님 반갑습니다. 홍민영님 역시 출첵해 주셨고요. 3411 쓰시는 분. 오늘 생일이시군요. 베토벤의 가곡 신청하셨는데 오늘은 준비 못했지만

멕시코의 여성 작곡가 콘수엘로 벨라스케스의 베사메 무초, 키스 미 머치의 스페인 말이죠. 이상철님께서 아 키스 색깔 진하네요 하셨어요. 이 브라질의 싱어송라이터 호자 바수스의 네 진한 목소리로 오늘 함께했습니다. 벨라스케스는 진짜 뭔가 찐사랑도 경험하기 전에 10대 후반에 어떻게 이런 곡을 썼을까요? 참 이 아티스트들의 창의성, 상상력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장 많이 녹음되고 커버된 20세기 스페인어 노래가 아닐까 싶은데요. 2차 세계대전 당시 전장으로 떠나는 이 연인들의 애절한 마음을 대변하면서 그때 전 세계적으로 큰 사랑을 받게 된 명곡입니다. 이번에는 이 빈 오페레타, 이 중흥기의 대표적인 작곡가죠. 프란츠 레아리의 세상은 아름답다 중에서 동명의 아리아 감상하시겠습니다. 제니스 디발트, 세상은 아름답네. 이 정략 결혼을 피해 도망쳤던 왕자 게오르크와 공주 엘리자베스가 알프스 여행 도중 서로의 신분을 모른 채 이 정략 결혼의 당사자였던 두 사람이 진정한 사랑에 빠져버린다는 참 낭만적인 줄거리의 작품입니다. 이 세상은 아름답다 이 노래는 갑작스러운 산사태로 대피소에서 단둘이 밤을 지새울 때 이 게오르크 왕자가 부르는 아리아입니다. 테너 페터 자이파르트, 페터 포크가 지휘하는 빈 오페른볼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왈츠풍의 정말 낭만적인 선율이 가득한 시간이었습니다. 프란츠 레알의 오페레타 세상은 아름답다 중에서 두 곡의 아리아 이어서 만나봤어요. 방금 들으신 곡은 엘리자베스 공주가 부르는 Ich bin verliebt, 나는 사랑에 빠졌네 였습니다. 소프라노 아날리스 로텐베르거, 빌리 마테스가 지휘하는 그라운케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고요. 먼저는 게오르크 왕자의 노래였습니다. 세상은 아름답네. 테너 페터 자이페르트가 불렀고요. 페터 폭이 지휘하는 빈 오페른볼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프렐류드와 푸가 1번을 아카펠라로 재해석한 작품 들어보시죠. 더 스윙글 싱어즈의 하모니입니다.

바흐의 작품에 이렇게 변신을 했군요. 샤콘드 선율을 편곡한 미페, 나의 믿음. 아르헨티나의 싱어송라이터 알레한드로 레르네르의 음성, 도미닉 밀러의 기타 연주로 보내드렸고요. 먼저는 프렐류드와 푸가 1번이었습니다. 영국의 아카펠라 그룹 더 스윙글 싱어즈가 불렀습니다. 클래식 천일야화로 이어집니다.

1815년에 열린 최초의 에딘버러 음악축제를 기획하고 이끈 인물 가운데 한 사람. 스코틀랜드의 음악 수집가이자 출판가 조지 톰슨입니다. 스코틀랜드를 비롯해 아일랜드와 웨일스 등지의 전통 선율을 모아서 보존한 중요한 민요 수집가였죠. 그의 노력이 없었다면 수많은 옛 선율이 세월 속에서 사라졌을지도 모르겠어요. 평소 노래를 부르고 바이올린을 연주하던 그는 스코틀랜드의 아름다운 민요를 모아 제대로 된 악보로 출판하고 싶었습니다. 당시 출판된 민요 악보 가운데는 선율이 부정확하거나 반주가 지나치게 단순하고 투박한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톰슨은 옛 선율은 그대로 살리되 피아노와 바이올린, 첼로를 위한 새로운 반주를 붙여서 가정은 물론이고 연주회에서도 부를 수 있는 세련된 음악으로 만들고자 했고요. 이를 위해 그는 스코틀랜드 작곡가에게만 의존하지 않고 유럽 최고의 작곡가들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하이든은 톰슨의 의뢰를 받아 200곡이 넘는 스코틀랜드와 웨일즈 민요를 편곡했고 베토벤은 1809년부터 1820년까지 모두 179곡의 민요 편곡을 남겼죠. 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 웨일즈 민요를 비롯해서 잉글랜드와 또 유럽 여러 지역의 전통 선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베토벤은 전에 받은 옛 선율을 중심에 두고 그 위에 새로운 화성과 반주를 입혀서 민요에 또 하나의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피아노와 바이올린, 첼로가 서로 대화를 나누듯 움직여서 때로는 작은 피아노 삼중주를 듣는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그래서 톰슨은 베토벤에게 종종 반주가 너무 어려우니 좀 더 쉽게 써달라 이렇게 요청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베토벤은 일부만 고쳐줬을 뿐 자신의 음악적 개성은 포기하지 않았죠. 덕분에 소박한 전통 선율이 신뢰하게 정교함과 예술가곡의 깊이를 지닌 작품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곡, 아일랜드 전통 선율에 베토벤이 반주를 붙인 Put Round the Bright Wine, 우리말로는 술잔을 돌리세인데요. 고대 그리스 서정시에서 비롯된 모두 함께 술잔을 돌리며 즐기자는 관용구입니다. Put Round, 술잔이나 술병을 사람들에게 차례로 돌리며 함께 나누자라는 뜻이고요. Bright Wine 역시 영국과 아일랜드시에 자주 등장하는 관용적인 표현으로 사람의 마음을 환하게 하고 흥겨움을 북돋는 좋은 술을 가리킵니다. 노래는 이렇게 시작하죠. 자, 술잔을 돌리세. 내 마음은 즐거우니 밤에도 나처럼 햇살이 비칠 수 있다네. 술과 사랑, 즐거운 것이 함께하는 순간에는 근심의 그림자가 멀리 사라지고 밤조차 환한 낮처럼 밝아질 수 있다고 노래하는 베토벤이 편곡한 아일랜드 민요 술잔을 돌리세, Put Round the Bright Wine입니다.

베토벤이 편곡한 아일랜드 민요 술잔을 돌리세. 흥겨운 노래였어요. 바리톤 디트리 피셔 디스카오, 카를 앵글의 피아노, 게오르크 돈데러의 첼로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오늘 끝곡 역시 베토벤이 편곡한 스코틀랜드 민요입니다. Behold My Love, 보라 내 사랑아. 소프라노 일레인 우즈와 바리톤 리차드 살터의 하모니로 인사드립니다. 내일 4시에 뵙죠. 고맙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어떤 기차는 압도적으로 아름다운 풍경을 지날 때나 의미 있는 장소를 지날 때 몇 분 동안 멈추거나 아주 천천히 지나갑니다. 페루의 쿠스코에서 마추픽추를 오가는 열차나 노르웨이의 오슬로에서 베르겐을 왕복하는 열차가 그렇죠. 어떤 열차는 밤에 종착역에 가까워지면 기차 안에 불을 끈다고 합니다. 창밖의 불빛과 하늘의 별빛을 선물하는 그 배려가 아름답죠. 다시 공휴일로 돌아온 제헌절 덕분에 짧은 여름 휴가 같은 연휴를 보냅니다. 오늘은 쿠스코의 열차를 탄 것처럼 마음의 속도를 좀 늦춰봐도 좋겠지요. 법은 물과 흘러간다는 뜻을 합친 말이라는 것. 물 흐르듯 공평하게 흘러간다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대한 일이라는 것도 새삼 생각해보는 저녁입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음악 전기현입니다.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오늘 첫 곡은 아무르강의 물결이었습니다. 러시아 노래였죠. 이 곡을 볼쇼이 합창단의 노래로

전해드렸고요. 이어드린 곡은 나나무스쿠리의 목소리였죠. 그녀가 노래한 러시아 이디시 미녀 툼발랄라이카를 노래한 Over and Over였습니다. 오늘 또 사연 주신 분들 계신데요. 김옥순 씨, 오프닝 들으니 쿠스코에서 마추픽추까지 물 흐르듯 걸었던 추억이 떠오르네요 하셨고, 백진욱 씨, 공휴일인데도 생방송이네요 하셨어요. 네, 공휴일에도 생방송 네 안 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오프닝부터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 고맙습니다. 지금 KBS 콩 애플리케이션과 KBS 클래식 FM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로 스트리밍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브라질로 멋진 여름여행을 떠났다가 집으로 돌아온 느낌이죠. 오늘도 새음을 애청해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음료 쿠폰으로 전하겠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선정된 분께 선물할게요. 022056으로 시작되는 청취율 조사 전화가 오면 세상의 모든 음악 잘 듣고 있다고, 매일 잘 듣고 있다고 꼭 말씀해 주시고요. 청취율 조사 기간이 이번 주 지나서 다음 주 월요일까지라고 하네요. 네, 사연과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청취자 참여 게시판에 남겨주시고요. KBS 콩을 통해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또 문자 메시지 가능한데요. 샵 9310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사진 첨부 가능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이번에는 비제의 오페라 진주조개잡이 가운데 귀에 남은 그대 음성 슈코와 정동 트원거를 연주로 전해드리죠. 트랙 제목을 영어로 썼네요. I still believe I hear 라고 썼고요. 마커스 밀러의 베이스 기타와 벤 홍의 첼로 연주입니다.

I still believe I hear. 귀에 남은 그대 음성이었습니다. 비세의 오페라 진주조개잡이에 흐르는 아리아지요. 이 곡을 오늘은 마커스 밀러의 베이스 기타, 아 연주 참 좋죠. 그리고 벤 홍의 첼로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그 밖에 또 여러 악기들이 또 있었어요. 자, 이번에는 0492번 쓰시는 분 문자 주셨네요. 농장에서 일 마치고 새음 들으면서 전주 친구네 집 가면서 듣습니다. 생방이라니 더 반갑고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문자를 바로 보내주셨네요. 그리고 1606번 쓰시는 분, 당연 퇴근길 친구 새음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정윤화 씨께서 청하신 곡인데요. 남편의 발령으로 2년 전부터 브라질 상파울루에 살고 있습니다. 브라질에 오면 거리나 방송이나 늘 삼바가 울려 퍼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딱히 그렇지는 않네요. 아침 식사와 하루 일과를 준비하는 시간에 한국에서 방송하는 새음에 보이는 라디오를 늘 켜놓고 듣고 있어요. 이곳 브라질에서 저와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한 세상의 모든 음악에 감사합니다. 내년이면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는데 한국이 많이 그리우면서도 이곳에서의 하루하루를 아쉬워하고 보내고 있어요. 그리운 한국의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듣고 싶은 음악 신청합니다 하시면서 여러 곡을 적어주셨는데 그 중에 두 곡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반의 노래 멜로지아 판타지아를 신청한다고 써주셨는데 아마 이 곡일 것 같아요. 맞을 것 같아요. 멜로지아 센치멘타오 우울한 멜로디, 감상적인 멜로디. 브라질에 가서 이 노래가 빌라로보스의 곡이란 걸 알게 되고 감동하셨다고 해서 네, 이 노래 먼저 들려드리고요. 그리고 19부하르키의 호다 비바까지 들려드립니다. 신청하신 그룹의 버전은 정식 음원이 없고요. 다른 유튜브 방송에서 라이브를 한 버전이라서 오늘은 호다 비바를 토끼뇨와 MPB4의 라이브 버전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멜로지아 센치멘타 빌라로보스의 곡, 이 곡을 자반의 목소리로 먼저 들어보시죠.

두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모두 브라질 노래였어요. 방금 들으신 거 호다비바, 살아있는 바퀴, 구르는 바퀴라는 의미인데요. 슈크부아르키가 쓰고 불렀던 60년대 중반쯤 불렀던 곡인데 당시 브라질의 군부 독재에 저항하는 정신이 담긴 노래입니다. 제목에서 힌트가 있죠. 이 곡을 오늘은 토키뉴와 남성 사중창단 MPB4의 노래로 전해드렸고요. 그전에는 에이토르 빌라로보스의 곡 멜로지아 센치멘타, 우울한 멜로디, 이 곡을 자방의 목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전화 받으신 분 등장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취율 조사 동참하고 나니 뭔가 숙제를 마친 듯 뿌듯한 기분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네, 정말 쉽지가 않은 일인데. 네. 그리고 9120번 쓰시는 분, 드디어 청취율 조사 전화 받아서 세상의 모든 음악 듣는다고 했습니다. 네, 이 두 분께도 커피 한 잔씩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원주 씨, 저는 지금 예술의 전당에 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딸이 오페라 투란도트에 참여하게 됐거든요. 열심히 연습하는 딸이 참 자랑스럽습니다. 같이 연습하는 합창단 친구들에게도 힘내라고 전해주세요. 라고 하셨네요. 지금 공연 얼마 안 남은 시간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공연 잘 하고 마치길 바라겠습니다. 이원주 씨 사연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4566번 쓰시는 분께서 문자로 청하신 곡입니다. 홍콩 영화 왕가위 감독의 중경삼님 OST에 있는 그 영화에 나오는 다이나 워싱턴의 노래 듣고 싶어요 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또 3575번 쓰시는 분, 이브 몽땅의 고엽 신청합니다. 남편이 가꾸는 라일락이 더운 여름에도 잘 버티고 있네요. 그래서 남편에게 음악으로 선물 주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청하셨어요. 두 곡, 네, 이어서 전해드리죠. 먼저 다이나 워싱턴, 미국의 재즈 가수죠. 그녀가 노래한 What a Difference a Day Makes 입니다. 이 곡 원래 멕시코의 마리아 그레베르가 작사 작곡한 곡, 내가 당신 곁으로 돌아올 때, Cuando vuelva a tu lado 라는 1930년대 곡이 원곡인데요. 영어 가사를 붙여서 노래한 곡이 사실은 네, 영어로 부른 곡이 1년 먼저 나왔네요. What a Difference a Day Made라는 제목으로 가장 먼저 영어로 발표가 됐는데 그 이후에 What a Difference a Day Makes라고 붙여서 발표한 가수들이 또 여럿 있습니다. 다이나 워싱턴도 그중 하나네요. 먼저 들어보시죠.

세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영화 남과 여의 테마였죠. Un homme et une femme. 클로드 렐로시 감독, 프란시스 레 콤비의 영화 샹루이 트렌티냥과 아누크 에메. 특히 아누크 에메의 그 멋진 모습을 잊을 수 없는 영화죠. 60년 전이에요. 1966년에 발표된 영화라서 영화인데도 지금 봐도 전혀 촌스럽지 않습니다. 너무나 감각적이고 아직까지도 혹시 이 영화를 못 보신 분이 계시다면 젊으신 분들도 네 남과여 꼭 찾아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곡을 오늘은 펄시페이스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렸고요. 그 전에는 레퓨이모트 고엽 이프 몽땅의 노래, 그리고 가장 먼저 들으신 곡은 다이나 워싱턴이 노래한 What a Difference a Day Makes 였습니다. 김정화씨, 7월 17일은 저희 신랑 최강욱의 52번째 생일입니다. 우리 신랑은 늘 가족이 먼저인 사람입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내색하지 않고 새 아이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아빠가 되어주고 저에게는 언제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가끔은 표현이 서툴러도 그 마음을 알기에 더 고맙고 더 미안할 때도 있습니다. 여보, 52번째 생일 진심으로 축하해. 앞으로도 우리 다섯 식구 건강하게 웃으며 지금처럼 함께 걸어가자. 아이들과 나는 당신이 우리 가족이라는 사실이 참 자랑스럽고 행복해 라고 하셨네요. 네. 네. 신랑 최강욱 씨 생일 축하드리고요. 다섯 식구가 같이 드시기에는 좀 적을 것 같긴 하지만 조각 케이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1761번 쓰시는 분께서 문자로 청하신 곡입니다. 일 때문에 오프닝 멘트를 놓친 날은 새벽 재방송을 챙겨 듣습니다. 그만큼 새음은 제게 특별한 존재입니다. 좀 뜬금없지만 비발디 4개 중 겨울 2악장이 듣고 싶네요 하셨어요. 네, 덥고 습하고 또 비 오고 정신없는 날씨였죠. 가을 음악도 겨울 음악도 그래서 더 듣고 싶어지는 요즘이죠. 뭐 뜬금없진 않습니다. 네, 비발디의 4개 가운데 겨울 리용번호 297 가운데 2악장 라르고를 오늘은 이무지치의 연주로 전해드리죠. 1950년대부터 활동해오고 있는 이탈리아 실내악단이죠. 오늘은 지난 2022년에 발표한 음반에서 전해드립니다. 바이올리니스트 마르코 피오리니가 이끄는 이무지치의 연주입니다.

음악의 역사에는 법학을 전공했거나 실제 법조인으로 활동했던 음악가가 놀라울 정도로 많습니다. 차이콥스키는 법률학교를 졸업하고 법무부에서 관리로 근무한 적이 있고 슈만도 라이프치히 대학 법대에 입학했지만 그의 관심은 오직 음악에만 있었죠. 안드레아 부첼리가 변호사 출신이라는 건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탈리아의 싱어송라이터 파울로 콘테 역시 가수로 데뷔한 후에도 평생 음악 활동과 변호사 업무를 성실히 병행했다고 하죠. 하지만 음악가이면서 법조인이었던 가장 드라마틱한 인물은 따로 있습니다. 19세기 초반 독일에 위대한 업적을 남겼던 에른슈트 테오도 아마데우스 호프만이죠. 호프만은 법조인이자 음악가였고 작가이면서 화가이기도 했죠. 호프만은 베를린의 최고 법원격이던 카머게리히트의 유능하고 올곧은 판사로 유명했습니다. 말년에는 프로이센 정부가 부당하게 대학생들과 지식인들을 체포하자 권력의 압박에 굴하지 않고 이들을 석방하며 법치주의와 적법 절차를 지키려 했죠. 그는 법원의 일과가 끝나면 단골 술집으로 달려가 밤새 환상적인 소설을 썼다고 하는데 인간 내면의 분열, 유령, 기계인형, 도플갱어 등을 다루면서 잔혹동화와 호러, 판타지, 추리소설의 선구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환상적인 문체는 미국의 시인 에드거 앨런 포에게도 영향을 주었고 도스토옙스키와 보들레르 그리고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에게까지 영향을 주었다고 하죠. 이 놀라운 천재 호프만을 주인공으로 한 오페라가 있습니다. 자크 오펜바흐의 호프만의 이야기죠. 우리에게 친숙한 호프만의 밴노래가 나오는 바로 그 오페라입니다. 이 오페라는 호프만이 들려주는 세계의 사랑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는데 오늘은 괴짜 과학자가 만든 자동인형 올림피아를 사랑한 남자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아리아 인형의 노래 레즈와조 덜라 샤흐미를 들어보겠습니다. 인형이 노래하는 중간에 태엽이 스르륵 풀렸다가 다시 감기는 기발하고 유쾌한 묘사가 돋보이는 아리아죠. 인형의 노래를 지구상에서 인형의 노래를 소프라노 비발리 실스 그리고 줄리아스 라델이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존 올디스 콰이어의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호프만을 비롯해서 법학을 전공했거나 실제 법조인으로 활동했던 음악가가 이렇게 많은 건 논리적 사고와 복잡한 구조를 이해하는 능력이 두 분야 모두에서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예전엔 수학 선생님이 음악을 가르친 경우가 많았다는데 그것도 비슷한 이유가 아닐까 싶죠. 훌륭한 법조인이자 음악가였던 호프만은 모차르트를 무척 존경해서 자신의 중간 이름을 빌헬름에서 아마데우스로 바꾸었죠. 호프만이 작곡한 대표작으로는 오페라 운디네가 있습니다. 1816년에 베를린에서 초연되어 대성공을 거둔 오페라 운디네는 후기 낭만주의 오페라의 선구적인 작품이라는 찬사를 받았죠. 우리가 잘 아는 차이콥스키의 발레 호두까기 인형의 원작자도 바로 이 에른스트 테오도 아마데우스 호프만입니다. 뮤직 인사이드, 오늘은 법조인이자 음악가, 화가, 작가였던 에른스트 테오도 아마데우스 호프만의 이야기, 그리고 호프만을 주인공으로 한 자크 오펜바흐의 오페라 호프만의 이야기 중에서 인형의 노래를 들어봤습니다. 소프라노 비발리 실스의 노래, 줄리어스 라델이 지휘한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존 올디스 합창단의 연주였습니다. 이번에도 자크 오펜바흐의 곡인데요. 첼리스트 베르너 토마스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이 곡을 모르고 있을 수도 있겠죠. 아마 한국에서 오펜바흐의 곡 가운데 가장 인기곡을 꼽으라면 바로 이 곡일 겁니다. 샤클린느의 눈물, 레 라흐메드 샤클린. 오늘은 프랑스의 첼로 8중주단인 레 비올롱셀 프랑세의 연주입니다.

자크 오펜바흐의 샤클린의 눈물이었습니다. 이 곡을 8명의 첼리스트로 구성된 프랑스의 첼로 앙상블의 연주, 레 비올롱 셀 프랑세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매일 저녁 6시부터 2시간 동안 함께하고 있습니다. 새벽 1시부터 매일 재방송도 있으니까요. 기억해 주시고요. 7월 17일 금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4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두 곡을 이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넷 킹 콜의 목소리가 겹쳐서 들리죠. L.O.V. Love 이 곡을 존 피자렐리의 목소리로 들으셨고요. 그 전에는 In Love in Vain 이었습니다. In Love in Vain 제롬 커니 작곡하고 레오 로빈이 작사해서 1940년대 발표됐던 곡인데 오늘 사라 본의 목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1915번 쓰시는 분, 오늘 7월 17일은 제 사랑하는 아내 강영아의 54번째 생일입니다. 아내를 향한 사랑은 여전한데 뭐가 그리 바빴는지 새음에 엽서를 보내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온 마음으로 생일을 기뻐하고 늘 그렇듯이 고맙고 또 고맙다는 말을 아내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어제 저녁에 제주 저녁 노을빛을 보냅니다. 새음이 저희 부부에게는 딱 이런 풍광으로 다가오네요 하시면서 찍어주신 사진도 보내주셨어요. 지금 보이는 라디오에 올려드렸습니다. 제주의 바다와 하늘이 보이는 사진, 멋진 사진 고맙습니다. 그리고 네, 생일 축하드립니다. 네. 이번에 전해드릴 곡은 9241번 쓰시는 분께서 문자로 청하신 곡이네요. 무슨 사연을 보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제가 즐겨 듣는 곡들을 좀 모아봤어요 하셨어요. 세상의 모든 음악 입소문은 계속 내보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 특별한 사연 없이 뭐 듣고 싶은 음악 생각날 때마다 보내시면 됩니다. 네. 또 만약에 월드뮤직이면 그 방송국에도 좀 음원이 없는 경우가 꽤 있어서요. 즉시 들려드리지 못해도 모아놨다가 적절할 때 들려드리니까요. 모아서 보내주신 아주 많은 곡 중에 네, 비슷한 느낌의 몇 곡 골라서 오늘 전해드리겠습니다. 9241번 쓰시는 분께서 청하신 곡 애냐의 오리노코 플로우를 정하셨어요. 괄호 안에 부제가 있죠. Sail Away. 후렴구에 나오는 Sail Away가 부제로 있습니다. Orinoco Flow 전해드립니다.

세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는데요. 세 곡 모두 남아메리카와 연관이 있죠. 아메리카 대륙, 남아메리카와 연관이 있는 곡이었어요. 방금 들으신 곡은 쿠스코, 독일의 연주 그룹인데 페루의 도시 이름을 그룹 이름으로 썼죠. 쿠스코의 잉카 댄스라는 곡이었습니다. 잉카의 춤. 그리고 두 번째 들으신 곡 영화 1492 콜럼버스 OST에서 Conquest of Paradise 테마곡을 전해드렸습니다. 영화에서 배가 아메리카 대륙에 닿을 때쯤 흐르던 바로 그 곡이었죠. 그리스의 전자음악가 반젤리스의 오리지널 스코어였고요. 가장 먼저 들으신 곡은 에냐의 오리노코 플로우였습니다. 오리노코는 남아메리카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에 흐르는 강 이름이죠. 에냐의 곡이었고요. 이번에는 아스토르 피아솔라의 오블리비언을 준비했습니다. 이 곡을 피아니스트 파블로 시글레르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리는데요. 이 피아니스트는 아스토르 피아솔라와 함께 연주를 많이 했던 피아니스트입니다. 피아솔라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한 10여 년을 함께 연주했다고 하죠. 파블로 시글레르의 오블리비언 들어보시죠.

언뜻 들으면 여성의 목소리 같죠? 포르투갈의 남성 밴드 알라도시 나모라도시, 연인들의 날개라는 의미인데요. 그들의 노래 파두 드카다옹, 저마다의 파두라는 노래였습니다. 그 전에는 아스토르 피아솔라의 오블리비온, 망각을 파블로 시글레르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렸고요. 3608번 쓰시는 분, 코로나가 피크였던 2020년에 첫 아이가 태어나고부터 7년간 꾸준한 세음 팬입니다. 신생아 데리고 외출이 불가능했던 2020년, 세상의 모든 음악이 유일한 탈출구였어요. 하시면서 헨델의 음악을 신청해 주셨네요. 조만간 준비해서 들려드리고요. 사연 주셔서 감사합니다. 커피 한 잔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앙드레 가뇽의 안 피아노 슈흘라메르, 바다 위의 피아노입니다. 장마리 브누아의 기타 연주가 함께합니다.

디지털 플랫폼의 대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사람들이 잠을 줄이고 우리에게 접속해 끝없이 프로그램을 보고 스크롤하게 만드는 것. 충격적인 발언이지만 어쩌면 사실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알고리즘의 세상에서 잠을 줄이며 스마트폰의 작은 화면을, 디지털 세상의 그 많은 콘텐츠를 소비하고 있죠. 미하엘 엔데의 소설 모모에 등장하는 회색 신사, 그 시간 도둑들이 떠오릅니다. 기원전 3500년경에 이집트인들은 오벨리스크를 세우고 그림자의 움직임으로 시간을 재기 시작했다고 하죠. 기원전 1500년 무렵에 중국에서는 떨어지는 물방울로 시간을 기록하려 했다고 합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유럽에선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는 정교한 기계식 시계가 발명됐죠. 초기의 시계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교회와 왕실, 도시의 권력자들이 시간을 관리하는 상징이었고, 정교한 시계는 극소수의 사람들만 손에 넣을 수 있는 귀한 물건이었죠. 시간을 재는 일은 곧 사람들의 노동과 생활, 기도와 약속을 질서 있게 만들고 통제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소수만 소유하던 시간이 이제는 누구나의 손목에, 벽에, 휴대전화 안에 하나씩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간을 더 자유롭게 살게 되었을까요? 아니면 더 쉽게 누군가에게 내어주게 되었을까요? 온전히 내 것인 시간을 우리는 왜 이렇게 성실하게 남에게 헌납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영화에서, 사진작가의 작품에서 가끔 이런 장면을 마주합니다. 차들의 불빛이 하나의 선으로 길게 늘어지고 사람들은 유령처럼 스쳐 지나가는데 그 중심에 오직 한 사람만 가만히 서 있는 장면. 이런 사진을 찍으려면 조리개는 최대한 닫고 셔터 스피드는 아주 느리게 설정해야 한다죠. 세상의 속도에 휩쓸리지 않고 한 곳을 오래 바라보는 시선처럼 말이죠. 그렇게 얻은 사진을 보고 있으면 처음에는 시간의 흐름 속에 남겨진 사람처럼 보이지만 오래 바라볼수록 이상하게 마음이 맑아집니다. 시간은 쉼 없이 달리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흐르는 시간의 한가운데서 걸음을 멈춰본 사람의 것이 아닐까. 다른 누구의 것도 아닌 나의 삶, 나의 순간을 바라보기 위해 잠시 멈춤 버튼을 누를 수 있는 사람이 어쩌면 시간을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저녁의 쉼표 하나에서는 시간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나의 삶, 나의 순간을 바라보기 위해 잠시 멈춤을 할 수 있는 사람, 시간을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이 되어볼 수 있으면 좋겠죠. 이어서 전해드린 곡, 필립 글래스의 에튜드 2번, 비킹그루 올랍선의 피아노, 시기 스트링 콰르테트의 연주였습니다. 오늘 끝곡은 4090번 쓰시는 분께서 청하신 곡인데요. 참여는 처음이네요 하시면서 청하신 곡 알랑 모리소와 스위트 피플이 연주하고 노래하는 리버 블루입니다.

리버 블루, 알랑 모리소가 이끄는 스위트 피플의 연주와 노래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지금까지 프로듀서 정혜진, 작가 김미라, 기술 이재영, 보이는 라디오 권예원, 진행의 전기현이었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고요. 내일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명현주명음반 정만섭입니다. 명현주명음반 매주 목요일 중심시간대 집중감상곡 실내악곡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사랑하시는 루드빅 반 베토벤의 피아노 트리오 B플랫 장조 작품 번호 97 대공 전악장 비렐름 캠프의 피아노 헬릭 쉐링의 바이올린 피에르 푸르니의 첼로 연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부에는 로베르트 슈만의 피아노 소나타의 부샵 단조 작품 번호 11 이보젠 쿠퍼의 피아노 연주 전해드립니다.

명주 명반 오늘 첫 곡 자크 오펜바흐의 곡 준비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오페레타, 오페라 작품으로 널리 알려진 작곡가지만 첼로를 지극히도 사랑했던 작곡가이기도 합니다. 그의 작품 가운데서 두 대의 첼로를 위한 모음곡 작품 번호 54-1 롤랑 비두 에티엔 베클라르의 첼로 연주입니다.

작곡 오펜바흐의 기악 작품들은 지금도 악보를 발굴 중에 있습니다. 보석 같은 곡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들려드렸습니다. 작곡 오펜바흐의 두 대의 첼로를 위한 모음곡 작품 번호 54-1 롤랑 피두 에티엔 페클레르의 첼로 연주였습니다. 이어서 로베르트 슈만의 피아노 소나타 F샵 단조 1번이죠. 작품 번호 11 이모젠 쿠퍼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로베르트 슈만의 피아노 소나타 1번 F샵 단조 작품 번호 11 이모젠 쿠퍼의 피아노 연주했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명연주 명음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오늘 집중 감상곡 루드비히 반 베토벤의 피아노 트리오 작품 번호 97 대공 전악장 준비했습니다. 이 곡은 뭐 워낙 유명한 곡이고 서양 음악사상 최고의 피아노 트리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 곡의 특색은 우선 전곡의 웅대하고 비길 데 없이 큰 규모로 되어 있다는 점, 거기에 더해서 세 개의 악기의 효과적인 사용에 의해서 협주적 색채감이 드러난다는 점, 그리고 전곡을 통해서 특히 피아노의 용법은 작품 70의 두 곡의 삼중주곡에서 시도된 그런 방향을 확고히 하고 있어서 이 악기를 중심으로 세워진 현란한 실내악 작품이 여기서도 완성되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동시에 또 지극히 풍부한 선율 그리고 화성의 아름다움, 이 시대 특유의 부드럽고 세밀한 어떤 마음의 움직임을 느낄 수 있고요. 원숙한 정서 그리고 웅대한 품격과 고귀한 그런 품격을 갖고 있습니다. 곡은 루돌프 대공에게 헌정이 됐죠. 이 대공은 이 삼중주곡에 깊이 감동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이 곡이 대공의 별명으로 불리게 된 것은 이 헌정된 대공에 연관이 있습니다. 음악 듣겠습니다. 명연 중에 또 명연입니다. 루드비히 반 베토벤의 피아노 트리오 B플랫 장조 작품 번호 97 대공, 비렐름 캠프의 피아노, 헬릭 쉐링의 바이올린, 피에르 후르니에의 첼로 연주, 1969년 레코딩입니다.

보통 일방적으로 이 베토벤의 작품들은 빠른 악장에 주목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씩씩함에 매료되는 건데요. 하지만 느린 악장의 아름다움을 깨달을 때 진정한 베토벤 애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곡도 마찬가지입니다. 루드비 반 베토벤의 피아노 트리오 B플랫 장조 작품 번호 97 대공전악장 비레름 캠프의 피아노 헬릭 쉐링의 바이올린 피에르 푸르니의 첼로 연주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마지막 곡 야콥 클라인의 첼로와 바소 콘티노를 위한 소나타 1번 B플랫 장조 크리스틴 폰데어 골츠의 첼로 힐레 베르레 비올라 다감바 리 산타나의 류트 연주입니다.

야콥 클라인의 첼로와 바소 콘티노를 위한 소나타 1번 B플랫 장조, 크리스틴 폰데어 골츠의 첼로, 힐레 페르레 비올라 다감바, 리 산타나의 류트 연주였습니다. 이 음반사 명칭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라움 클랑입니다. 공간 울림. 재밌죠? 음향에 중점을 둔 그런 레이블이었습니다. 오늘 명인 조명 음반 끝곡이었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정만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1FM 방송 클래식 FM입니다. KBS 1FM 방송은 FM 93.1MHz로 하루 24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매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잠시 후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제1FM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입니다. 누군가는 인생을 끝이 보이지 않는 바다, 망망대해에 비유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헤매기도 하고요. 나침반을 따라 항해하기도 하는 겁니다. 때론 거센 풍파 속에 가려던 방향과 전혀 다른 곳으로 흘러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밀려난 자리에서 전에 보지 못했던 풍경을 만나고 생각지도 못한 길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완벽한 항로가 아니라 다시 방향을 잡고 나아가려는 마음일 겁니다. 월드뮤직그룹 공명의 연주를 오늘 첫 곡 심해 보내드립니다.

케토리의 연주와 노래로 뱃노래 함께 하셨고요. 앞서서 들으신 첫 곡 월드뮤직기로 공명의 연주였습니다. 심해 들려드렸는데요. 마음을 울리는 소리는 언제나 가까운 곳에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첫 이 두 곡도 서로 기대고 어우러지는 아름다움을 들려줬습니다.

거친 파도에 바람이 이려 넘실넘실 외로운 배 하나 흔들흔들 파도 속에 정신이 없네. 저물녘 난포항구에 정박을 하니 구름을 비집고 나온 달이 창망이 비추네.

조선시대의 정혼의 시. 항해 중에 역풍을 만나 어렵게 난포에 도착하다 였습니다. 난포는 경상남도 남해 지역의 옛날 지명입니다. 정혼은 제주로 유배가는 길에 거센 바람을 만났습니다. 넘실대는 파도 속에 정신이 없는데 바람은 게다가 목적지와 반대로 불고 있었죠. 해질 무렵 도착한 항구는 제주가 아닌 남해였습니다. 그런데 하늘을 보니 구름이 걷히고 달이 비치고 있었어요. 그제야 날이 갠 겁니다. 위험한 상황 속에 다른 항구에 닿았지만 평온한 풍경에 안도감을 느낀 정혼의 시였습니다. 거친 시간을 견뎌낸 뒤 찾아오는 고요함이 더욱 깊게 느껴지는데요. 정재국의 필연주 계락입니다.

예치가 전한 희망의 여운을 피리의 맑은 선율로 이어갔습니다. 정재국의 피리독주 개라 들으셨고요. 이어서 12잡가 집장가 이희문의 소리입니다.

이희문의 시비잡가 집장가 함께 들으셨습니다. 이어지는 곡 정대석 작곡 검은고와 가야금을 위한 일출 경기 도립국악단의 연주입니다.

검은고와 가야금이 함께하는 새로운 울림 만나보셨습니다. 검은고와 가야금을 위한 일출, 정대석 작곡의 곡, 경기도립국악단의 연주였습니다.

시조시를 가사로 하는 전통음악 시조는 부르는 방법이나 형식에 따라 평시조, 사설시조, 지름시조 같은 것으로 나뉩니다. 여기서 가장 기본이 되는 노래는 평시조인데요. 3장 45자 내외로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평시조 가운데 다른 반만을 만나보시죠. 시조 제목은 가사 처음에 나오는 말로 부르고 3장 구성에서 첫 번째 장은 이렇습니다. 다른 반만 오동에 걸쳐 있고 은하는 서로 기울었다. 달이 나뭇가지까지 내려오고 별이 서쪽으로 기운다는 건 이제 곧 해가 뜨려고 하는 풍경입니다. 오동나무는 옛날에 양반들이 집마다 심곤 했는데 나무에 깃든다는 봉황이 명예와 출세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또 딸이 시집갈 때 혼수로 오동나무 가구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평시조 다른 반만 두 번째 장 사설입니다. 공정배회는 회포에 이끌렸고 잔등 불멸은 생각에 개웠어라. 날이 밝아오는 새벽녘 텅 빈 뜰을 서성이는 건 마음에 맺힌 그리움 때문이고 밤새 꺼지지 않는 등불 아래에선 생각에 잠겼단 말입니다. 이어지는 마지막 장입니다. 아기 오, 악악 개성에 잠 못 이루어 하노라. 아기 오는 감탄사, 악악 개성은 달기 우는 소리를 뜻합니다. 임을 향한 속마음을 숨기고 달기 울어서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평시조 다른 반만을 김월하의 노래로 들어보시죠.

평시주 다른 반만 김월하의 노래였습니다. 이정호 작곡 거울 속에서 임종원 피리와 계량대 피리 임혜란 해금 타악의 신석현 피아노의 이정호입니다.

이정우 작곡 거울 속에서 임동원의 피리와 계량대 피리, 임혜란의 해금, 신석현의 다악과 이종호의 피아노 연주로 만나셨습니다. 목표를 향해 힘차게 노를 젓든 거친 파도를 피해 잠시 떠가는 대로 있든 모두 자신만의 바다를 멋지게 건너가는 중일 겁니다. 오늘도 기분 좋은 항해가 되길 바라면서 마지막 곡 파도 시오트의 연주로 보내드릴게요. 지금까지 국악의 향기, 저는 아나운서 정지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아침의 클래식 아나운서 김지윤입니다. 오늘 아침 첫 곡은 윌리엄 버드의 살린저 라운드 준비했습니다. 엘레인 손버그의 합시코드 연주로 첫 곡 함께 하시죠.

오래된 총곡 선율을 바탕으로 한 윌리엄 버드의 건반곡 살린저 라운드, 엘레인 손버그의 합시코드 연주로 전해드린 오늘 새아침의 클래식 첫 곡이었습니다. 이어서 핸델의 오보 협주곡 G단조, 그라벨, 알레그로, 사라방드, 알레그로의 전악장 감상하시죠. 니콜라우스 아르논크루가 지휘하는 콘찬투스 무지쿠스 빈이 연주합니다.

헨델의 오보협주곡 G단조, 니콜라우스 아르눙크루가 지휘하는 콘첸토스 모제코스 비니 연주로 전악장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안토니오 비발디의 세속칸타타, 그만두어라, 이제는 끝났다, 리용번호 684 전곡입니다. 버림받은 남자가 부르는 분노와 절망의 칸타타인데요. 먼저 레스타티보, 그만두어라, 이제는 끝났다. 이어서 아리아, 왜 나의 슬픔 외에는 원치 않는가? 레스타티보, 당신에게도 마찬가지로 아리아, 이 끔찍한 피난처에서까지 전해드립니다. 바이올리니스트이자 카운터 테너이며 지휘자 역할까지 하는 음악가죠. 드미트리 싱코프스키의 노래, 싱코프스키가 창단해서 이끌고 있는 라보체 스트루멘탈레의 연주입니다.

비발디의 새소 칸타타 그만두어라 이제는 끝났다 내용번호 684 전곡 감상하셨습니다. 노래는 카운터테너 드미트리 싱코프스키였고요. 싱코프스키가 창단에서 이끌고 있는 라보체 스트루멘탈레 연주로 띄워드렸습니다.

7월 24일 금요일 아침 새아침의 클래식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엔 바흐의 오르간 곡 준비했습니다. 프렐류드와 후가 아이덴초 바흐 작품 번호 543번인데요. 한스 반 뉴코프가 네덜란드 알크마르 지역에 위치한 성 라우렌시오 교회에 있는 오르간으로 연주합니다. 17세기 중반 네덜란드의 유명한 오르간 제작자 판 하거베어가 제작을 시작해서 18세기 초반 북독일의 유명한 오르간 명장 프란츠 카스파 슈니트거가 완공한 유서 깊은 바로크 오르간이라고 합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프렐류드와 푸가 2단조, 바흐 작품 번호 543을 한스 반 리우코프의 오르간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계속해서 17세기 후반 독일 드레스덴과 바이마르 공정에서 음악가로 활동한 요한 파울 폰 베스트호프의 바이올린 소나타 2번 A단조 전악장 준비했습니다. 라르고, 프레스토, 이미타치오네 델리우토, 아리아그라베, 피날레까지 요나스 챈덜라인의 바로크 바이올린 연주, 알렉산더 폰 하이센의 합시코드 연주입니다.

17세기 후반 독일 궁정음악가 요한 파울 폰 베스트호프의 바이올린 소나타 2번의 2단조 전악장 감상하셨습니다. 요나스 첸덜라인의 바로크 바이올린, 알렉산더 폰 하이센의 합시코드 연주였습니다. 오늘 새아침의 클래식 장필립 라무의 음악으로 마칠게요. 외눈박이 거인을 에두아르도 페르난데스의 기타 연주로 함께 하시죠.

장필리 라모의 외눈박이 거인 에두아르도 페르난데스의 기타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한 기업의 설문조사에 따르면요. 응답자 2,500명 중 총 62%가 가장 선명한 어린 시절의 기억으로 가족여행을 꼽았습니다. 이는 생일 파티와 크리스마스보다 앞선 수치라고 해요. 반복되는 기념일과 다르게 낯선 장소에서의 첫 느낌은 우리에게 에피소딕 메모리, 일화 기억으로 오래 남는다고 합니다. 저도 7살 무렵 거제도 여행을 다녀온 후에 어린 시절에 본 아름다운 푸른바다 이미지가 살면서 문득문득 아름다운 시각적 기억으로 떠오르면서 기분이 좋아지곤 하는데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에피소딕 메모리로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작가 양인용, 프로듀서 이연희, 아나운서 김지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그리고 운전사에게 부탁합니다. 제가 좀 바빠서 그럽니다. 최대한 빠르게 가주실 수 있을까요? 택시는 미끄러지듯 도로를 달립니다. 한참을 달리고 있는데 승객이 묻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로 가고 계세요? 그러자 택시 기사가 대답합니다. 모르겠습니다만 대단히 빠르게 가고는 있습니다. 잘 알고 있지만 자주 잊게 되는 이야기 오늘 아침 다시 떠올려 봅니다. 미국 작가 리처드 에반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로베르트 슈만 교향곡 1번 작품 번호 38번 중에서 4악장이었습니다. 알레그로 아니마토 에크라치오소 빠르고 생기있게 그리고 우아하게 다니엘 바렌보임이 지휘하는 베를린 슈타츠 카펠레의 연주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출발의 팬과 함께 아나운서 이재후입니다. 7월 24일 금요일 오늘을 여는 한마디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미국의 작가 리처드 에반스의 말입니다. 리처드 에반스가 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최악의 상황은 잘못된 방향으로 최고의 속도로 가는 것이라고. 일주일 나의 방향을 돌아보고 다시 달려갈 힘을 축적하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7월 24일 금요일 아침 KBS 클래식 FM에선 모차르트의 바이올린 협주곡 1번, 하이든 피아노 3중주 29번, 라무의 클라브생을 위한 새로운 모음곡 집 중에서 한 곡, 이런 곡들 준비하고 있고요. 2부에 있는 시간 3분 100과 이번 주 샤콘느에 대해 찾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왼손 피아니스트를 위한 샤콘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부 코너 월간 기획 이달의 클래식 7월의 주제 고르고 고른 모음곡 오늘도

0: 진모음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1부 맨 끝 편식의 유혹 연주자 편, 2부 순서 한 줄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프로그램 이름은 출발 FM과 함께입니다. 우리 출발 FM과 함께 앞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실 분들은 문자 샵 9310, 우물정 9310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콩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도 열려 있습니다. 우리 프로그램 출발 FM과 함께에 문자 메시지로 참여하신 분 가운데 몇 분한텐 참 좋은 여행이 만든 느린 여행 라르구에서 제공하는 우유식빵 교환권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 출발의 팬과 함께는 유튜브 KBS 클래식 FM 계정에서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애플리케이션 KBS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콩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보이는 라디오 있습니다. 기상청 연결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송소진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아침부터 후텁지근합니다. 밤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났고요. 현재 기온은 서울이 26.3도, 서귀포는 27.9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와 열대야주의보도 발효 중이고요. 오늘 낮 기온이 서울 32도, 대전 33도, 광주와 제주 34도, 대구 36도, 포항은 38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한편 오늘은 장마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정체전선이 북한 쪽으로 올라가 있어서 전국에 구름 많은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다만 대기가 불안정해서 지금 인천과 강원 북부 지역에 약한 비가 오는 곳이 있고 그 밖의 지역에는 한때 소나기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적게는 5mm에서 많은 곳은 6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제주도의 장마는 지난주 일요일에 종료가 됐고요. 중부와 남부지방은 장맛비가 오락가락하다가 다음 주 초쯤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한여름 무더위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6.3도입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

루이 슈퍼, 목관 오중주, 작품은 52번 중에서 사악장 피날레, 알레그로 몰토, 레벙 프랑스의 연주였습니다. 0020 쓰는 분입니다. 벼락치기로 공부하고 있는 자격증 시험 내일 봅니다. 벼락처럼 합격증서를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0020 쓰는 분이었고요. 2053 쓰는 분입니다. 매일 아침 7시 출발해 FM과 함께와 함께 제주 모슬포에서의 아침을 시작한 지 3년이 됐습니다. 오늘을 끝으로 새로운 출발을 향해 떠납니다. 심연을 깨워준 출발 FM과 함께 하루를 의미 있게 만들어준 출발 FM과 함께 다시 한번 고마운 마음을 전하면서 새롭게 주어진 제 인생 하프타임 담대히 시작하겠다고 2053 쓰는 분이었습니다. 중국으로 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실 때 콩도 가져가세요. 콩 좋습니다. 우유 식빵 교환권을 보내드리면 쓰지를 못하시겠죠? 근데 다른 분께도 이렇게 전달할 수 있으니까 모슬포 떠나시면서 고마웠던 분, 딱 그 한 분, 제일 먼저 떠오르는 그분에게 우유 식빵 교환권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2053 쓰는 분께 우유 식빵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0020 쓰는 분께는 시험 끝나고 나서 그 후기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 우유식방 교환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행운이 한 번에 다 들이닥치면 뭐 그런 건 없겠습니다만 우스갯소리로 총량의 법칙 이런 게 있으니까 그 소설이 뭐였죠? 운수 좋은 날? 예, 그럴 수도 있어서 현지권의 소설처럼 될 수 있어서 시험 일단 잘 보시고 그 뒤에 후기 보내주시면 저희가 생각해놓고 있겠습니다. 1024 쓰는 분입니다. 교사가 미쳐갈 때쯤 방학하고 엄마가 미쳐갈 때쯤 개학을 한다는데 교사이자 엄마인 저는 1년 내내 은은하게 미쳐있는 것 같습니다. 자녀의 방학을 맞이한 모든 부모님들을 응원합니다. 히히라고 1024 쓰는 분이 아유 어떡해요. 이래서 엄마이자 선생님한테도 방학, 개학 이런 게 좀 필요할 텐데 1년 중에 언제 짬이 나실까요? 예, 휴가도 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엄마로서의 휴가, 선생님으로서의 휴가. 1024 쓰는 분 위로의 말씀드리면서 우유식빵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월간 기획 이달의 클래식 시간입니다. 7월 고르고 고른 모음곡으로 함께합니다. 오늘은 쉐드린의 카르멘 모음곡 준비했습니다. 지난 여름 독일에서 러시아 태생의 작곡가 로지온 쉐드린이 92살을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쉐드린은 전설적인 무용수였던 아내 마야 폴리세츠카야를 위해 많은 발레곡을 작곡했는데 대표작이 BJ 오페라 카르멘을 발레로 재해석한 카르멘 모음곡입니다. 이 곡은 편성이 무척 독특합니다. 관악기 없이 현악기와 타악기만 들어갑니다.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더블 베이스의 현악기군에 타악기가 무려 20종 넘는데 이걸 연주자 5명이 나누어 맡아서 연주합니다. 이따가 들어볼 텐데 이 타악기 어떤 악기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들어보시면 더 재미있겠습니다. 팀파니, 마림바, 비브라폰에서부터 클로켄슈필, 탐탐, 튜블러벨, 음역이 다른 스네어 드럼과 캐스터네츠, 트라이앵글, 탬버린 등등. 여기에 카우벨, 봉고, 마라카스, 카바사처럼 이국적인 타악기들도 있습니다. 덕분에 리듬감이 극대화되고 다채로운 음향이 펼쳐집니다. 비제 오페라 원곡의 강렬한 선율과 화성을 유지하면서 쉐드린은 독창적인 관현악법을 더해서 원곡을 파괴적이면서도 흥미롭게 재해석했다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총 13곡인데요 전곡 연주에 40분 넘게 걸리는데 오늘은 뭐 13곡을 다 듣긴 어렵고 한 20분 정도 들어보겠습니다. 로지온 쉐드린 카르멘 모음곡 중에서 서주, 춤, 제1간주곡 카르멘의 등장과 하바네라, 제2간주곡 볼레로, 투사, 피날레 이렇게 듣겠습니다.

로즈온 쉐드린 카르멘 모음곡 중에서 서주, 춤, 제1간주곡 카르멘의 등장과 하바네라, 제2간주곡 볼레로, 투사, 피날레 이렇게 들었습니다. 미하일 플레트네프가 지휘한 러시아 내셔널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이달의 클래식 7월 고르고 고른 모음곡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로즈온 쉐드린의 카르멘 모음곡 중에서 몇 곡을 들었습니다. 728 하나 쓰는 분입니다. 출발의 팬과 함께 들으면서 매미술이 요란한 산길을 맨발로 걷고 있습니다. 이 시각 지하철 1호선을 타고 출근하고 있는 69살 남편이 자리에 앉았을까 서서 갈까 생각하면서 듣고 있어요. 728 하나 쓰는 분이었습니다. 아유, 안 지나서나 남편 생각이시군요. 728 하나 쓰는 분께 우유식빵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7200 쓰는 분입니다. 아이슬란드에서 듣습니다. 우와, 지금 거기 한밤중일 것 같은데요. 20대부터 와보고 싶었던 곳 딸 덕분에 50 넘어서 와봅니다. 여긴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환해서 마치 아침 같습니다. 쌀쌀한 저녁 바람이 좋아요. 지금 밤 11시를 향해서 가고 있을 것 같은데요. 아이슬란드. 와, 진짜 진짜 부럽습니다. 한여름에 아이슬란드라니. 아이슬란드가 물이 아니죠. 얼음과 불과 얼음의 나라. 예. 와, 진짜 좋겠습니다. 불과 얼음의 나라 아이슬란드. 그 예전에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었는데요. 그린란드는 사람 살 때 못 되고 사람 살 때 같잖아요. 그린란드 하니까 푸른 예 이런 나라. 아이슬란드는 얼음이어서 거긴 사람 살 때 못 된다 이렇게 했었는데 아이슬란드가 사람 살 수 있고 그린란드가 사람 살기에 더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와, 진짜 온천도 많이 하실 수 있겠습니다. 부러운 아이슬란드에 계신 우리 7200 쓰는 분 눈에 가슴에 다 담아서 오셔요. 아유, 그 따님이 참 효도하십니다. 7200 쓰는 분 오시면 우유식빵 교환권 받아가세요. 교환권 우리 7200 쓰는 분께 보내놓겠습니다. 0863 쓰는 분입니다. 대전 301번 버스에서 듣고 있어요. 이 시각 기사님이 항상 출발에 팬과 함께를 듣고 계시더라고요. 아침이 항상 피곤했는데 클래식 들으니까 마음이 편안해져요. 매일 이 버스 타고 싶어요. 대전 301번 버스 301번 기사님 그리고 승객들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 0863 쓰는 분이었습니다. 301번 대전 301번 기사님이 그 룸미러를 이렇게 한번 누가 보내셨을까 쳐다보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301번 버스 기사님 고맙습니다. 오늘 안전운전 하시고요. 지금 301번 버스에서 듣고 계신 모든 분들 대전 301번에서 온 사연이지만 301번 버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전국에 그 301번 버스에 타고 있는 모든 분들 오늘 더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863 쓰는 분께도 우유식빵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창원의 114번 기사님도 예, 오늘 안전운전 하시라고 9952 쓰는 분이 보내주셨어요. 여기는 경남 창원인데 드디어 출발해 팬과 함께 틀고 계시는 버스 기사님을 만났습니다. 윙크 날릴 뻔했어요. 창원의 114번 기사님 오늘 안전운전 하시고 항상 행복하시라고 9952 쓰는 분도 창원에서 알려주셨습니다. 9952 쓰는 분께도 우유식빵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사연은 아주 따끈따끈한 사연이어서 114번 기사님 이렇게 한번 진짜 일별하시면 룸미러로 어떤 분이 보내셨는지 윙크하는 분이 바로 그분입니다. 편식의 유혹 연주자 편식관입니다. 매주 명곡 한 곡 선정해서 닷새 동안 각기 다른 다섯 명의 연주 비교 감상하는 시간. 이번 주에는 슈베르트의 죽음과 소녀 2악장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의 연주자 소개합니다.

슈베르트 현악 사중주 14번 죽음과 소녀 도이치번호 810번 중에서 2악장 안단테 콘 모토 하겐 현악 사중주단 연주였습니다. 편식의 유혹 연주자 편 이번 주에 슈베르트의 이 곡을 들었습니다. 오늘 당첨자는 휴대전화 끝번호 1647 쓰는 분입니다. 롤케이크 보내드리겠습니다. 월요일엔 반쿠이크 현악사중주단, 화요일엔 알반베르크, 수요일 타카치, 목요일 어제 에스메, 그리고 오늘은 하겐 현악사중주단 연주로 슈베르티의 현악사중주 14번 죽음과 소녀 2악장을 들었습니다. 다음 주 또 어떤 곡과 어떤 연주자의 음악으로 편식의 유혹 연주자 편 음악 들을지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공연 선물 있습니다.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열리는 서울시 발레단 더블빌 죽음과 소녀의 5상 10분 초대합니다. 더블빌 동시 상연인데요. 두 개의 작품을 동시에 공연한다는 뜻입니다. 이 공연에선 방금 들었던 슈베르트의 현악 사중주 14번 죽음과 소녀를

서로 다른 방식으로 해석한 두 편의 발레 작품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크리스티안 슈프케 일곱 번째 파랑, 알렉산더 에크만의 선인장 두 작품입니다. 서울시 발레단이 무용을 콰르텟 21이 현악 사중주 연주를 선보입니다. 이 공연 직접 가서 보고 싶은 분들은 우리 출발의 팬과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 선물 신청방에 성함과 휴대전화번호, 사연 본문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당첨자 이번 주 금요일에 오늘이네요. 오늘 개별 문자메시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연 선물 하나 더 있습니다. 8월 24일 월요일 저녁 8시 롯데 콘서트홀에서 열리는 김유빈과 리처드 이가 듀오 리사이틀의 5쌍 10분 초대하겠습니다. 이번 공연에선 김유빈의 우드 플룻과 리처드 이가의 챔발루 연주로 바흐의 플루트 소나타 전곡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 공연 희망하시는 분들은 우리 출발의 팬과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 선물 신청방에 성함과 휴대전화번호, 사연 본문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역시 오늘 생방송 끝나고 나서 개별 문자 메시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각 8시 6분입니다.

미국의 작가 리처드 에반스가 말했습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7월 24일 금요일 아침 KBS 클래식 FM 출발 FM과 함께 저는 이재훈입니다.

모차르트의 바이올린 협주곡 1번 쾌일번호 207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 안네 소피무터의 바이올린과 보리스 가르리츠키가 지휘한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이성애 씨, 지독하게 편식하며 좋아했던 슈페르트의 현악 4중조 죽음과 소녀, 음악 감상실, 마음의 고향. 아, 이름이 마음의 고향이었군요. 그 추억이 떠올라서 행복한 한 주였습니다. 안다고 고개를 끄덕이는 남편에게 같은 장소를, 같은 추억을 공유한 즐거워한 한 주였습니다. 사랑은 음악 따라서 음악이 더해질 때 더 선명하게 기억이 나죠. 고맙습니다. 좋아해 주셔서 이성애 씨였습니다. 4090 쓰는 분입니다. 매일 10분 남짓 짧은 출근길에 잠깐씩 듣다가 금요일 쉬는 날 온전히 편안하게 잘 듣고 있습니다. 군산 작은 중식당 주방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폭염과 화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력한 열기, 땀으로 샤워하며 하루 12시간 6일을 일하고 이렇게 하루 쉬는 날이 얼마나 달콤하고 귀한 시간인지 새삼 깨닫습니다. 지금 55살입니다. 중학교 때부터 클래식을 듣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듣고 있습니다. 어렵지만 들을수록 감동적인 음악이 고된 하루의 활력소가 됩니다. 4090 쓰는 분이었습니다. 와, 요리사시군요. 중식당에서. 아, 여름이 더 고되시겠습니다. 1년 내내 그러시겠습니다만 누군가의 음식을 만드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니까. 네, 여름에는 중국 음식은 더욱도 이제 불을 가까이 하는 요리여서 말씀하신 대로 많이 어려우시겠습니다. 아, 가보고 싶네요. 저희가 우유식빵 교환권 보내드릴 테니까 그걸로 뭐 멘보샤 이런 거 만들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생으로 날것으로 조금씩 뜯어드십시오. 쉴 때 편안하게. 요리하시는 분들도 누군가가 만들어준 요리가 더 편안하고 좋겠죠. 4090 쓰는 분이었습니다. 우유식빵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하이든입니다. 피아노 3중주 29번 호보켄번호 15의 15 중에서 3악장 피날레 알레그로 모데라토 코르넬리아 브란트캄프의 플룻과 타냐 테칠라 페첼로 라르스 포트 피아노 연주입니다.

하이든 피아노 3중주 29번 호보케 모노 15의 15 중에서 사막장 피날레 알레그로 모데라토 코르넬리아 브란트캄프의 플룻과 타냐 테칠라프의 첼로 라르스 포우츠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3218 쓰는 분입니다. 여기는 울릉도 행남 산책로입니다. 파도와 바람소리, 새소리, 풀벌레 소리를 배경으로 출발의 횡과 함께를 들으면서 저 여기 울릉입니다. 이 말을 무척 하고 싶었는데 오늘 해봅니다. 3218 쓰는 분이었습니다. 아, 울릉도 너무 부러운데요. 좀 시원한가요, 울릉도는? 파도소리, 바람소리, 새소리, 풀벌레 소리 거기에 출발의 팬과 함께 음악소리까지 끼워주셔서 고맙습니다. 3218 쓰는 분. 아, 울릉도의 사람들, 풍경들, 바다며 산, 하늘, 바다 빛깔, 구름 다 가슴에 새겨오시면 좋겠습니다. 3218 쓰는 분께 우유식빵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4506 쓰는 분입니다. 오늘 아들이 부여로 갑니다. 전통 무예대전에서 공연을 하는데 소년 개백을 연기한다고 합니다. 주인공이군요. 방학식도 가지 않고 출발해요. 우리는 차에서 듣는데 아이는 아직 출발 전이어서 집에서 듣습니다. 이루다. 아, 이름이 이루다예요. 와, 멋진 이름. 이루다에게 힘내라고 전해주세요. 와, 완전히 오늘 메소드 연기 한번 보겠네요. 개백 장군의 빙의한. 그것도 소년 개백이라니. 나중에 개백 장군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멋진 연기. 4506 쓰는 분께 우유식빵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루다. 응원합니다. 우리 프로그램 출발의 팬과 함께 예, 단문 50번,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메시지 샵 9310, 우물정 9310번으로 참여하신 분 가운데 몇 분한텐 참 좋은 여행이 만든 느린 여행 라르고에서 제공하는 우유식빵 교환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3분 백과 시간입니다. 피아니스트의 왼손을 위하여 19세기 낭만주의 시대엔 샤콘느를 만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변주곡이자 이미 유행이 지난 옛 양식이라는 인상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샤콘느에 깊은 관심을 둔 작곡가가 있었는데 바로 요하네스 브람스였습니다. 세상을 떠나기 10여 년 전인 1885년 브람스는 교향곡 4번의 마지막 악장을 웅장한 샤콘느로 엮었습니다. 파사칼리아라고도 하는데 샤콘느와 같다고 보면 됩니다. 처음에 8마디 주제가 30번 반복되는 사이 그 위로 화려한 변주가 펼쳐지는 구성입니다. 아, 죄송해요. 저음의 8마디 주제였습니다. 처음이 아니고. 그런가 하면 브람스는 바흐의 샤콘느를 편곡한 적도 있습니다. 바흐가 무반주 바이올린을 위한 샤콘느를 쓴 지 150년쯤 지난 1877년 브람스는 피아니스트가 왼손으로만 연주할 수 있도록 편곡했습니다. 그리고 그 악보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클라라 슈만에게 보내며 이렇게 적었습니다. 바흐의 샤콘느는 저에게 가장 경이롭고도 이해하기 어려운 작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안주할 수 있었던 것은 클라라에게 큰 위안이 됐습니다. 클라라는 브람스에게 감격스러운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곳에 도착하던 날 나는 그만 문에다 오른손을 크게 다쳤어. 그때 이 샤콘느의 편곡이 내게 얼마나 고마운 안식처가 됐는지 상상할 수 있겠어? 브람스의 다섯 개 연습곡 안항번호 1A1 중에서 5번 샤콘느입니다. 알렉산드르 깡드로프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요하네스 브람스 다섯 개 연습곡 안악번호 1A1 중에서 5번 샤콘느였습니다. 알렉산드르 깡트로프 피아노 연주로 들었습니다. 앞서서 이 브람스가 보낸 편지 또 클라라가 보낸 답장 말씀을 드렸는데 언뜻 들으면 이게 브람스가 클라라가 손을 다쳤기 때문에 이 곡을 쓴 것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브람스가 먼저 편곡을 맞췄고 그 악보를 클라라에게 보냈는데 그 이후에 클라라가 손을 다친 거죠. 마침 브람스의 악보가 클라라에게 도착했습니다. 큰 위로가 됐겠습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할까요? 까마귀 날자 뱉떨어진다. 아, 이건 아닌데 이거보다 조금 더 아, 더 고급스러운 표현이 있을 것 같은데. 아, 제 언어의 세계가 아주 아주 부족합니다. 0596 쓰는 분입니다. 소규모 클래식 기타 동호회 이끌어가는 단장입니다. 우와, 단장님. 8월 정기 연주에 앞두고 강화도로 MT를 떠납니다. 아, 좋으시겠습니다. 해가 반짝 나와서 기분이 참 좋습니다. 합주 연습도 하고 LP 음악 감상도 할 예정입니다. 단장이 돼서 하는 첫 행사 잘 치를 수 있도록 응원해 주세요. MT는 기강, 규율이 중요하죠. 첫 번째 규율, 1번, 출발의 생과 함께를 매일 듣는다. 0596 쓰는 분이었습니다. 와, 남들은 다 즐거워하고 설렐 텐데 우리 단장님은 살짝 이제 앞으로 뭘 해야 되지? 다음 순서는 뭐지? 누구 다 왔나? 이런 것들로 걱정도 좀 되겠습니다. 챙겨야 할 것도 많고요. 잘 다녀오십시오. 아유, 다들 뭐 어른들인데요. 알아서 잘하겠죠. 단장님도 많이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강화도 가서 뭐 드실 거예요? 강화도 꽃게탕. 진짜 좋은데요. 우유식빵 교환권 0596 쓰는 단장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한 줄 신청곡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음악과 짧은 사연 문자 샵 9310 우물정 93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필요한 이 번호로 보내주시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연과 음악 소개된 분께는 커피 교환권 2장씩 보내드립니다. 오늘 한 줄 신청곡 주인공은 7501 쓰는 분입니다. 한 줄 12살의 여름방학 이 뜨거운 계절을 고스란히 너의 시간으로 채워가길 맨델스존의 한여름밤의 꿈 신청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7501 쓰는 분이 신청하신 곡인데요. 제 임의대로 9423 쓰는 분을 위한 곡으로도 삼겠습니다. 9423 쓰는 분, 오늘 74번째 생일입니다. 혼자 밥 먹고 혼자 놀고 혼자 자고 한 지가 30년 지났어요. 오늘은 왠지 더 옆구리가 시립니다. 축하해 주세요. 그냥 축하받고 싶어요. 9423 쓰는 분을 위한 곡이기도 합니다. 펠릭스 멘델스존, 한여름밤의 꿈 가운데 녹턴, 앙드레 프레비니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멘델스존 한여름밤의 꿈 가운데 녹턴이었습니다. 앙드레 프레빈이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3405 쓰는 분입니다. 출근 전 울산 진화바닷가에서 바다 수영하고 출근했어요. 와, 아침에 삼겹살 드시고 출근했다는 분과 더불어서 바다 수영하고 출근하신 분 멋집니다. 존경스럽습니다. 기분 좋으시겠습니다. 오늘 끝곡입니다. 라모의 클라우스생을 위한 새로운 모음곡집 중에서 3번 사라방드 김규현의 피아노 연주로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작가 김지연, 이가연, 연출 현인철, 저는 아나운서 이재우였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당신을.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신윤주입니다. 체력을 기르고 건강 유지하기 위해서 근력 운동하는 분들 많죠? 그런데 몸 근육도 중요하지만 마음 근육 단련하는 것도 못지않게 중요하대요. 스포츠 트레이너이자 멘탈 코치인 짐 머피라는 분이 이런 마음의 근력을 내면 근력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힘들고 어려운 위기 상황에 놓였을 때 내면 근력이 튼튼히 있어야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내면 근육 키우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요. 혼자만의 시간을 잠시라도 갖고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너 참 대단해. 너 애썼어. 이렇게 스스로를 인정해주고 다독여주는 거. 이거 왠지 낯간지러우시죠? 아우 나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해. 근데 혹시 지금 옆에 아무도 안 계시면 꼭 한번 해보세요. 너 애썼어. 내가 알아. 너 진짜 대단해. 이거 음악 나가는 사이에 한번 해보세요. 7월 24일 금요일 여기는 신유.